현악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한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향악기들이네요. 대금과 검은고 연주였죠. 황교일의 대금, 이세환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오늘 같은 한글날에 꼭 읽어보고 싶어서 오늘 문을 여는 이야기에서 훈민정음 서문 내용을 요즘 말로 좀 풀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시원하게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엽게 여겨 28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훈민정음을 왜 만든 것인지 우리 세종대왕의 생각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 문제로도 많이 만났던 내용인데요. 훈민정음 서문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을 요약하면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기억납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말과 글이 일치하는 문자가 필요하다 하는 자주정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애석하게, 가엽게 여겼다는 것, 바로 세종의 애민 정신을 말하죠. 세 번째는 누구나 글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하는 세종의 실용 정신을 말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나오죠. 한글은 슬기로운 이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익히고 배움이 늦은 사람은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물론 글자를 다 배워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한글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 위대한 글자 한글, 훈민정음 반포 580돌, 한글날 제정 100주년,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코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죠. 태평가인데요. 오늘은 여창가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나리의 노래 태평가 전해드립니다.

이리야도 태평성대 저리야도 성대로다. 요지 일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향재 줄풍류 음악 중에 골랐습니다. 현재 줄풍류 음악 중에 국악원 전승의 음악 외에 여타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음악은 향재 줄풍류, 향재 풍류, 민간 풍류 혹은 민속 풍류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향재 줄풍류는 줄풍류임에도 정악 가야금인 법금으로 연주하지 않고요.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송죽 전승 줄풍류인데요. 김창조, 한성기, 김죽파, 문제숙으로 이어지는 줄풍류 음악입니다.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그리고 뒷풍류인 계면가락도들이, 글계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굿거리까지 연주하는 음악, 가야금과 대금 병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김정승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죽전승 줄풍류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그리고 뒤풍류죠. 계면가락도들이 글개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굿거리까지 연주했는데요. 이슬기의 가야금 김정승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했는데요. 이 대금의 경우 전추산 대금가락이 연주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전추산의 풍류음악은 국악원 전승의 풍류음악에 비해서 잔가락이 많지 않아서 곧게 들리고요. 그럼에도 식임새가 과감한 편이라서 굵은 선을 들려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향제줄풍류를 연주할 때에는 정악가야금이 아닌 산조가야금이고요. 끝부분에 풍류국거리까지 추가가 된다는 점, 바로 그 점이 국악원 전승의 줄풍류 음악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우락 만경창파입니다. 만경창파라고 하면 만이랑이나 되는 푸른 물결을 말하는데요. 끝없이 넓은 바다를 말합니다. 이 만경창파에 떠있는 물새들을 보면서 지은 시조십니다. 그 물새들에게 너희들은 그 물의 깊이를 알고 떠있는 거냐 아니면 모른 채 그저 떠있기만 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인연이 닿지 않는 임과의 인연을 맺어두고 바다에 떠있는 오리처럼 그 깊이를 몰라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만경창파에 떠있는 물새처럼 그 깊이도 이유도 모를 거라 하는 그런 마음과 비교를 했던 건데요. 내용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우리 옛 가집 중에 악학승령과 청구영언에 이 노랫말이 실려 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우락 만경창파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만경 창파지수에 둥둥 떴는 불약금 개오리들아, 비솔 금성 증경이 동당 강성 너시 두루미들아, 너 떴는 물 깊이를 알고 둥 떴는 모르고 둥 떴는 우리도 남의 임 걸어두고 깊이를 몰라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우락 만경창파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유연숙의 가야금, 김치자의 검은고, 이영의 피리, 유문숙의 해금, 김상준의 대금, 김정승의 단소,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참으로 위대한 것은 단순하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 1년 365일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고 그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참으로 위대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라는 주제의 글 7월 19일의 일기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것, 참으로 선한 것,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 1. 진리의 말은 간결하다. 세네카. 2. 선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은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3. 삶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서 조용하고 남모르게 위대한 행위와 너그러운 희생이 행해지고 가장 숭고한 계획이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나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 속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난다고 믿는다. 나는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서 고뇌를 견디는 의연함과 꾸밈없는 진실, 확고한 신앙,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참된 관용을 더 자주 볼 수 있다고, 특히 부자들에게서보다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채닝. 4.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단순하고 배움도 교양도 없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성적인 삶의 가르침을 참으로 쉽고 명료하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5. 의식주에 필요한 것은 아주 조금뿐이다. 그 밖의 것은 남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또는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동양의 금언. 6. 3. 언어, 습관의 단순함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지만 사치스러운 생활, 가식적인 언어, 게으른 습관은 그들을 쇠퇴와 파멸로 이끈다. 러스킨. 7. 가장 명확한 관념도 복잡한 논의 때문에 애매해지곤 한다. 키케로. 마무리. 귀감을 찾고 싶다면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라. 오직 그들에게 진실함이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위대함이 있다.

현악 별곡 중에 군악 들으셨는데요. 서울악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랩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중에 7월 19일의 일기, 참으로 유익한 것, 참으로 선한 것,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라는 주제로 풀어낸 글 만나보셨습니다.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언젠가 다른 날짜에 글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유익한 것, 선한 것, 위대한 것이 언제나 단순하다는 것.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도 노자와 혹은 장자와 같은 사상가에게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단순함이 위대하다는 이야기.

이야기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진리의 말은 간결하고 삶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조용하고 남모르게 위대한 행위와 너그러운 희생이 행해지는 숭고한 계획이 태어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새기게 됩니다. 또 동양의 금언을 인용한 것 중에 의식주에 필요한 것은 아주 조금뿐이라는 것, 그 밖의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그런 내용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노너의 이야기를 인용한 듯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동의합니다. 우리 욕심이 앞을 가리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을 가리게 되죠. 바로 그런 점을 톨스토이가 7월 19일 일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서양의 좋은 이야기를 자신의 매일 일기에 주제별로 모아서 엮은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중에 오늘 7월 19일 일기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준비했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한동안 남쪽 지역에서 연주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이 음악을 최옥삼의 제자 함동정월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음악이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함동정월과 명고 김명환 두 분이 이 가락을 기억해내서 제대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 가락이 1980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요. 이후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많은 가야금 연주자들이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이어받아 연주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장구장단이 아닌 북장단에 맞춰 연주하기 때문에 보다 꿋꿋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은 지난해 2025년에 KBS 국악대상 현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탑을 돌면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기도 하고 소원을 발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 탑돌이 준비했습니다. 이 탑돌이는 4월 초파일에도 하지만 여러 불교 행세가 있을 때에도 행해집니다. 이 4월 초파일 때에는 밤을 지새며 하기도 했는데요. 대개 해가 진 뒤에 한두 시간 하면서 가족의 안녕을 빌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음력 4월의 세시 풍속으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4월이라 초파일은 관등가절이 아니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탑돌이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탑돌이 들으셨습니다. 탑을 도는 원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석가모니가 입적했을 때 그 유골을 탑 속에 나누어 뒀기 때문에 탑을 돌면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고 소원을 빌었던 건데요. 불교에서 제를 지내거나 특정 행사가 있을 때 승려와 신도가 함께 탑을 돌았고요. 오늘날에도 4월의 세시풍속의 하나로 탑돌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탑돌이와 관련된 노래 탑돌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대풍류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풍류의 대는 대나무의 대를 말하고요. 풍류는 말 그대로 풍류죠. 이 한글과 한자가 섞인 표현입니다. 죽풍류라고 안 하고 대풍류라고 하죠. 줄풍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자로만 쓰게 된다면 실사자를 써서 사풍류라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줄풍류라고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풍류는 관악기 위주로 편성된 음악인데요. 오늘 들으실 대풍류는 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하는 음악, 일명 연불풍류입니다. 지난날 해금의 명인 지영이가 경기 지역에서 연주되던 구두막, 무용반주 음악의 여러 음악을 기악곡으로 정립시켜서 대풍류란 이름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들을 수 있는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한 음악이었죠. 끝부분에서 굿거리 장단, 석장단을 마무리 가락으로 연주했습니다. 대풍류의 하나, 연불풍류 들으셨는데요. 민속악회 신하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연주자들이 주목되는데요. 피리의 김광복, 한상일, 송선원, 김재영, 대금의 최상화, 노종락, 이종화, 정현, 해금 연주의 최태현, 김종희, 김명관, 곽창희, 좌고의 박준호, 장구의 장덕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오늘 같은 날 이 음악 꼭 들어보는 게 좋겠죠. 우리 한글의 자모를 순서대로 풀어내되 거기에 다양한 노랫말을 넣어서 재미있고 해학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래 국문뒤풀이입니다. 국문뒤풀이는 한글의 자모가 오늘날처럼 확정된 이후의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19세기 전후 무렵에 만들어진 곡 국문뒤풀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재했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하였구나. 가갸 거겨. 가위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한글의 자모를 노래로 풀어냅니다. 국문뒤풀이 듣겠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기억부터 희읍까지 한글의 자모를 풀어서 노래했는데요. 국문 뒤풀이였습니다.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훈민정음 해례 본에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해 놓았는데요. 세종이 서문을 썼고요. 글자 운용법을 담았고요. 집현전 학사들이 여기에 해설을 써놓았습니다. 우리 한글이 초중종성으로 되었고 글자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그 제자 원리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고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데요. 지금의 우리의 한글, 내가 쓰는 한글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한글날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날 한글로 된 아름다운 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진짜 용기 있는 모습이란다. 승리하기란 아주 힘든 일이지만 가끔은 승리할 때도 있는 법이거든.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끝내 바라던 곳에 닿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걸어간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시오트의 연주 이사빗 듣고 왔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 봐 시작도 못하고 담아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실패한 기억보다 끝내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더 큰 안타까움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일단 시작해보죠.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과정만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카운트업의 노래입니다. 대화.

카운트업의 대화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

1926 무한 이륙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인데요. 한글날이 품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글과 한글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한글이 우리와 어떤 의미로 이어져 있는지 살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명의 1926은 1926년을 뜻합니다. 1926년은 첫 가갸날 기념식이 열린 해인데요. 한글날의 첫 이름은 가갸날으로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1928년 한글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죠. 1945년에는 한글날이 10월 9일로 공식 확정됐지만 법적 지위는 여러 차례 변해왔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날의 시작과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전시명의 나머지를 이루는 무한 이륙은 한글의 가능성을 품은 말입니다. 지난 100년간 사람들은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속에서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을 이어주는 끈으로 때로는 자신을 표현하고 세계인이 누리는 문화로 자리 잡았죠. 앞으로의 한글은 어떤 모습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까요? 그 질문과 사유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26 파주 페어 북앤컬처가 오늘 개막합니다. 10월 18일까지 파주 출판도시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 축제는 책이라는 콘텐츠에서 발현되는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주요 출판사와 작가, 서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북마켓과 북토크도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5시 개막식에서는 Books Alive, 우리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이스라 작가, 또 가수 이찬이와 카더가든이 함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단편선 순간들, 우희준, 더 크래크, 릴리 인 머신 등 인디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인디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북마켓이 열리는데요. 300여 개의 출판사와 독립출판물 제작사, 또 굿즈 제작사, 어린이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함께합니다. 북마켓이 열리는 동안에 100여 개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대요. 워크숍부터 북토크, 강연, 사인회, 낭독회 등이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자는 글 쓰는 작가부터 영상 제작자, 또 출판사 대표, 편집자, 번역가, 그리고 종이 수집가 등으로 다채롭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사전 예약자에 한해 야외에서 책을 읽으며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책크닉 물품도 대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파주페어 북앤컬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디자인 부산 2026이 열립니다. 지난해까지 부산 글로벌 디자인 페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부터 디자인 부산으로 명칭을 바꾼 행사인데요.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디자인 무대가 되도록 다양한 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부산시는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세계 디자인 수도는 세계 디자인 기구가 2년마다 도시의 디자인 역량을 평가해 지정하는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 시작된 이후에 서울, 헬싱키, 케이프타운, 발렌시아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세계 디자인 수도를 앞두고 열리는 디자인 부산 2026년은 사람과 바다, 환경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고무벨트 공장에서 디자인 플랫폼으로 거듭난 DRB 동일에서는 생산시설 공간과 고무를 활용한 전시가 열리고요. 과거 어학과 체육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예술 실험의 장으로 변신한 수완 아트하우스에서는 공예, 패션, 영상 디자인 작품이 전시됩니다. 그 밖에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또 크루즈 선박 등이 전시장으로 거듭나는데요.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의 주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전시부터 해외 디자인 스쿨과 국내 대학 교수, 학생이 함께하는 워크숍, 또 도시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해커톤 대회와 다양한 디자인 굿즈를 판매하는 디자인 편의점도 운영이 되니까요. 오는 11월 도시 전체가 디자인의 무대가 될 부산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화의 연주 Over the Ocean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1926 무한이륙 소식과 2026 파주페어 북앤컬처 소식 그리고 디자인 부산 2026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김용우의 노래입니다. 질꽃 행이.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보통 사람들 보면 뭔가를 좋아하는 애호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예를 들면 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이스팅 노트 이런 거 기록하기도 한대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켓북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이제 당연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 기록장이 있고
1: 네.
0: 기자님은 그럼 영화평론 네. 관련된 글을 진짜 네. 많이 쓰셨을 텐데
1: 네.
0: 어떻게 그런 거 기록하시는 편이세요?
1: 제가 ADHD 성향이 있어서 네.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거 정말 못해요.
0: AI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1: 그래서 이제 뭐 썼던 원고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관을 해놓기는 하는데 저의 어떤 기록이라고 하면 이렇게 문화시대처럼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면 남잖아요.
0: 아.
1: 그거 자체가 기록이 되는 것 같고
0: 네.
1: 저도 와인을 좋아해서 이제 한창 공부할 때 테이스팅 노트를 이제 해야겠다.
0: 네.
1: 노트 싹 사가지고 이제 적었어요.
0: 네, 네.
1: 두 장 적고 이제 그 노트는 그냥 이제 종합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서 좀 기록하는데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0: 아, 기록 참 어렵죠.
1: 네,
0: 네 기록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방송으로 또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신작 영화 소개하면서 네, 한번 남겨보죠. 요즘 극장에는 어떤 작품들 올라와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알파인데요.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의 영화예요. 이 프랑스 여성 감독은 지금 굉장히 핫한 감독입니다.
0: 네.
1: 젊은 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영화인데 이 감독의 영화들은 늘 줄거리를 들으면 뭐라고? 이렇게 오. 되는 충격파를 안겨주는 감독인데요.
0: 네.
1: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0: 네.
1: 피를 매개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몸이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니까
0: 네, 네.
1: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다들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죠. 근데 주인공인 소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0: 네.
1: 소문이 나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혐오와 공포로 몰아가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이야기들인데
0: 아...
1: 굉장히 상상이 잘 안 되는 전개잖아요.
0: 그러네요. 예.
1: 그렇게 갑니다. 계속 예상을 배반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엔딩에 이르러서도 내가 뭘 본 거지?
0: 오, 그래요?
1: 네, 라는 의문을 깊게 남기는 그런
0: 영화 어떤 영화일지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1: 네.
0: 아, 근데 초반에 그 이야기는 약간 우리 코로나
1: 팬데믹
0: 네, 팬데믹 때
1: 또 생각나게 네, 하고
0: 우리도 그랬었던 느낌이
1: 맞아요.
0: 상상이 돼서
1: 거기 이제 피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는 또 에이즈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0: 그런
1: 영화입니다.
0: 근데 진짜 이 영화가 뭐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게 되지만 작년에 열린 78회 칸 영화제에서
1: 네.
0: CST 아티스트 테크니션상 이런 걸 네. 받았다면서요? 이거 좀 낯설긴 하네요.
1: 일종의 기술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영화의 어떤 예술적 완성도에 기여한 기술 스텝에게 주는 상인데
0: 네.
1: 뭐 촬영이나 음향, 미술 같은 부분이고요. 이 상이 원래는 이름이 벌칸상이었어요. 그래서 아가씨의 류성희 미술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던 상인데
0: 네.
1: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알파도 이 상을 수상했고 사실 알파를 만든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번째 장편 영화인 티탄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죠.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젊은 거장이라는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은데
1: 네.
0: 이 감독은 조금 독특한 그런
1: 네.
0: 영화들을 만들기

0: 이로 유명한 건가요?
1: 네. 굉장히 전복적인 세계관을 지닌 감독인데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티탄이란 영화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작품인데 이 여자가 사고로 이제 몸에 티타늄을 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를 사랑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자동차가 되어가는 바디 호러물인데 상상 안 되시죠?
0: 바디 호러물.
1: 그리고 또 데뷔작 같은 로우는 채식주의자인 여성이 이제 강제로 고기를 먹은 뒤에 식인 본능에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디서도 볼수 없는 이야기와 비주얼을 구현해내는 감독이라서 이번 영화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영화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전 영화들보다 어떤 서사의 충격파는 좀 덜한 편이에요. 이 감독이 더 이상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결의 영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야기가 비선형적이고 잠깐 방심하면 호흡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0: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까지 봐왔던 영화의 그 패턴이랄까
1: 네.
0: 이런 걸 완전히 뒤집는
1: 네,
0: 스타일이군요.
1: 맞습니다.
0: 자, 지금 개봉 중인 프랑스 영화 줄리아 듀크루노 감독의 알파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상영 중인 영화?
1: 네. 영화 룩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면서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바 있고요. 룩백의 내용은 두 소녀가 중심이 되어 학교 신문에서 이제 네컷 만화를 그리는 후지노라는 소녀가 있는데요. 선생님들로부터도 칭찬받고 가정도 화목하고 아이들로부터 인기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화까지 잘 그리니까 다들 이 친구를 동경해요.
0: 인싸네요.
1: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외톨이인 쿄모토라는 이제 아이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얘랑 같이 네컷 만화를 그려라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 둘의 네컷 만화가 같이 실려요. 쿄모토의 실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때 이제 후지노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만화를 그리지 않을 테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만화를 사랑하지 않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쿄모토와 후지노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함께 만화를 그리면서 온 세상이 이 둘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우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과 독립을 또 각자 이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맡았다 하니까 이제
1: 네.
0: 그것만으로도 일단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게 아까 설명 주신 대로 만화가 원작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 만화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떤 뭐그 역시나 인기가 있었겠죠?
1: 네, 단편 만화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체인소맨이라는 초인기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소년 만화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체인소맨으로 주목받고 나서 세계적인 이제 애니메이션 작가로 주목받고 나서 이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데뷔작이 더 대단하다. 다소 뒤늦게 발굴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체인소맨 시리즈만 보신 분들은 룩백을 보시면 후지모토 타츠키에게 이런 감성적인 면이 있었다고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0: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단편 만화 그
1: 네.
0: 원작을 가지고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또 영화로 만든
1: 네.
0: 룩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실 것도 같고 좀
1: 네.
0: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도 같은데
1: 네.
0: 기자님은 어떠세요?
1: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고, 저는 이 감독이 좋은 것이 거장이잖아요. 이미 일가를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작을 한다는 점이 전 대단하게 여겨져요.
0: 진짜 그래요.
1: 거의 매년 한 편은 이상의 작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엄청나게 훌륭한 걸작도 있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함량 미달의 작품도 나와요. 저는
0: 그러네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계속 매년 작품을 낸다는 것이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서 이분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이번 영화는 다행히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원작에 가지고 있는 결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연출가가 바로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거든요. 한 소녀가 무언가

0: 나의 열정을 쏟게 되는 과정, 그리고 긴 시간 우정을 쌓고 그것으로부터 독립과 성장을 이루고 또 살아있는 내내 어떠한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소녀 두 명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만든다? 히로카즈만큼 저격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본인의 연출력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1: 그 아까 그 표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거장인데도 다작을 하는 것이 뭐
0: 네.
1: 시선에 따라서는 뭐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거장이라는 이름에 한번 갇히기 시작하면 이 차기작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0: 맞아요.
1: 얼마나 작업을 내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그 이름에 갇히지 않는 용기가 있는
0: 맞아요.
1: 감독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신작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두편 만나봤고요. 이번 주 영화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이번 주 영화는 2005년에 개봉했던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네.
1: 와, 이거 굉장히 흥행했던 작품 아닙니까?
0: 굉장히 흥행하고 평단으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았고요.
1: 네.
0: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이제 상영 금지 가처분 그 소송을 낸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결과들을 또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앞서 그것들을 모두 겪었던
1: 그러네요.
0: 영화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1: 네.
0: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하루 동안의 일을 재구성한 블랙 코미디 영화예요.
1: 네.
0: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김 부장이 주인공입니다. 백윤식 씨가 연기했고요. 오늘도 이제 각하가 주최한 연회에 이제 참석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1: 네.
0: 거기에는 이제 각하의 신복인 이인자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또 각하를 위해 부른 여성들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해요. 근데 언제나처럼 자기의 막 심기를 건드려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이 경호실장 때문에 슬슬 화가 나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김 부장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수 없다. 상황을 바꾸자. 결심을 하면서 대통령과 차 실장은 제거하기로 하고요. 10월 26일이죠. 이때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뒤바꾼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 사실 뭐 이번에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0: 네
1: 116 사건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이
0: 네
1: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고 또 논란이 있는 건데
0: 네
1: 이때도 뭐 2005년 때는 더 그랬겠죠? 근데
0: 네.
1: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
0: 네.
1: 영화를 제작했을까요?
0: 이 영화는 시작하면서 분명히 밝혀요.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세부 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는 모두 픽션이다. 그러니까 116 시해 사건 당일날 있었던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들을 다 등장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 팩트를 살렸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 묘사나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순전히 감독의 상상인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재밌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무거운 사건이다 보니까 거기에 짓눌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임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사건을 코미디로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 깔깔 웃게 되는 것이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 코미디는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사실 클라이막스로 가요. 이제 이거는 다 밝혀진 사실이죠. 대통령 시해 후에 김 부장이 미리 이제 불러놓은 육군 참모총장을 데리고 중정으로 향하죠. 근데 그러다가 예기치 못해서 중정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제 육본으로 가게 되면서 그날 밤에 역사가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엄청 뭐 다른 영화에서도 우민호 감독도 다루기는 했지만 엄청 무게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육본에 가서도 육군 참모총장을 못 알아봐요. 초병이. 왜냐면 사복을 입고 다른 차를 타고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당탕탕 코미디가 한판 이제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하루 만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딱 이제 들여다보니 촌국이었던 것이라는 게이 영화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살해한 측과 그 반대편 측 모두 공평하게 한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블랙 코미디로
0: 네.
1: 장르를 규정한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자우림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0: 2005년에 개봉되었던 그때 그 사람들 영화 속에 삽입되었었던 자우림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어요. 이거 저도 좀 본 지 꽤 돼서 약간 네.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때 그 사람들에서 그 백윤식 배우의 그 김부장 역할 네. 굉장히 몰입했었거든요. 네. 여기 영화에서 이 인물을 어떻게 그려나가죠?
1: 말은 이렇게 해요. 네. 김부장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결하는 마음으로 그게 사나이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연애 내내 계속 경호실장 차실장이 깐죽거리는 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요. 그런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네, 그날 네. 이런 거사를 치르겠다. 전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날 당일에 그냥 이제 즉석에서 열이 받아서 네. 총을 찾고 이렇게 된 일이라서 네. 인물이 굉장히 다면적이에요.
0: 얕네요. 정말? 그리고 아주 네. 얕아요.
1: 역사적 과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저음으로 막 부하들을 이제 다스리고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도 코미디에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 거죠.
0: 그러면 그 김부장이 이제 사건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어떻고 역시나 약간 코미디적으로 그랬던가요? 그쵸.
1: 김부장도 왜냐하면 뚜렷한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암살이 급조됐기 때문에 엄청 허술해요. 일단 김부장이 이제 부하 직원에게 똑똑한 놈 셋 뽑아와라. 네. 그래서 시키는데 이 똑똑한 놈들이 아니에요. 뽑힌 사람들이. 일단 운전기사가 총을 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해병대에 나왔다고 해서 그럼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또 한 명 뽑은 직원은 굉장히 좀 빠릿빠릿해 보이나? 라고 했는데 그냥 혼자 걷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오합지졸. 오합지졸들의 어떤 굉장히 계획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네. 것을 그 과정에서 잘 보여주죠.
0: 그러면 한석규 씨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주과장? 주과장으로 등장했었던 거예요? 네. 어떤 인물인가요?
1: 주과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중정이잖아요.
0: 그쵸.
1: 모두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시험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과장이 하는 일이 뭐냐? 대통령에게 여자를 데려다주는 채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너무너무 염증을 느낀 상태고
0: 중앙정보부 요원인데
1: 네. 네. 그 모든 것에 혐오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사나 대의에 뭐 민주주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상사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거절할 수가 없는

0: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하기 싫으니까 이게 물론 위험이 높지만 성공하면 나도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아. 개인적인 욕망에서 이 이제 일에 합세하게 되는 거죠.
1: 이런 영화였던가? 지금 다시 지금 막 회로를 돌려보는데 그래서 흥미롭게 많이 봤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가 만든 그 어떤 웃음 포인트? 아까 네. 지금 쭉 설명해 오듯이 이게 지금 배경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네. 푸는 거는 블랙코미디로 풀었기 때문에 네. 어떤 좀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을까요? 좀 아 이건 정말 너무 실수를 자아낸다 하는
0: 정말 폭소를 네. 참을 수 없는 네. 순간이 이제 국무회의 장면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유고시니까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 뒤에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긴급하게 네.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참모총장이 육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미 우스꽝스럽게 실랑이를 벌였고 그 이후에 이제 김부장 일행이 육본에 진입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네. 그 회의라는 것이 참 가관이에요. 김부장조차도 이 국무회의 여는 걸 보면서 이게 국무회의인지 나발인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화 안에서 그렇게 한심한 모습들인데 네. 어떠냐면 이제 뭐 장관들도 모이고 참모총장 있고 부총리 그 정부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요직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뭐 엄숙함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 유고시 지인을 누가 승계하는지 이제 법무부 장관 계속 법전에 뒤져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장관 유고가 무슨 뜻이냐고 막 물어요. 그리고 또 회의에 집중 안 하고 막 그냥 사각가막 깎아먹고 있는 장관도 있어요.
1: 네.
0: 그냥 이렇게 뭐 그 학교의 어떤 학급 회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될 것처럼
1: 그럼요. 네.
0: 정말 어이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영화 블랙코미디의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죠.
1: 이게 근데 진짜 반드시 허구만 해당할까?
0: 그렇죠. 저희의 어떤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1: 허구일까?
0: 봤을 때
1: 네. 네. 자꾸 그런 생각도 드네요. 권력자를 막 위험 있고 무겁게 그리는 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리는 거 이게 네. 관객한테 좀 어떤 차이를 줄까요?
0: 그래서 단순히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권력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만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인해서 공포 정치를 실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 네.
0: 엄연히 존재하는 공포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을 부각시키는 데는 인간적으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1: 네.
0: 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흘렀던 이 12.6 사건이 굉장히 웃긴 소동극으로 만들면서 나오는 어떤 효과라고 한다면 와 저렇게 절대 권력이었던 대통령 옆에 있었던 실세들이 저렇게 한심할 수가 그렇게 한심한 족속들일 수가 라고 막 깔깔깔 웃게 돼요. 막 경호실장이 팬티바람으로 대통령 전화 받고 막 중정부장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 고문하고 대학생들 데리고 와서 막 고문해서 간첩으로 만들 만큼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인물인데
1: 네.
0: 변비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다. 이런 인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마저 우스워지는 건 아니죠.
1: 그럼요.
0: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그런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부망쟁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각하는 이제 한가로이 헬기 타고 순시 나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사과 깎아 먹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웃기게 표현하고 조롱을 해도 그때 당시에 이들이 누렸던 권력과 공포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 여전히 한국 사회에 또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웃었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웃다가 결국에는 영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게 섬뜩해지는 거죠.
1: 이게 지금 다시 보면 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지금 시점 2026년에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을 다시 보면
0: 네.
1: 새로이 보일 것 같은데
0: 네.
1: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이 제목이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일까요?
0: 맞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영화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이 12.6 사건이 아니에요.
1: 네.
0: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관심은 이 절대 권력을 둘러싼 이 하나하나의 인간들, 잠깐 스쳐가는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의 어떤 인간들이었는지에 대한 거죠.
1: 네, 네.
0: 왜냐하면 이 김 부장의 오른팔인 주과장이나 여기 거사에 다 가담했던 인물들은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뭐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 이를 때까지도 계속 모르면서 그냥 명령을 따라가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사형을 다 당했잖아요.

0: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이 삶과 죽음이 갈렸는데 이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건보다는 이 사건이 있게 한 이야기들이 더 임상수 감독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였던 거죠.
1: 네. 어쨌든 당시에는 흥행했죠.
0: 당시에 흥행도 네. 흥행이지만 네. 너무너무 뜨거운
1: 반응이었어요.
0: 사회가 네. 정말 난리가 났었죠. 네, 제작이 네. 결정된 순간부터 일단은 이 12.6 대통령 시해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부터가
1: 이슈가 됐고
0: 이걸 시작으로 해서
1: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0: 굉장히 역사적인 소송이었고 예. 예. 당연히 이걸 둘러싸고 이제 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이 박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씨가 이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 네.
0: 사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었어요.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신청이 이 영화를 통해서 최초로 최초로 받아들여져서
1: 네.
0: 실제로 상영된 영화에는 이 법원에서 어떤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금지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어요.
1: 삭제본이 올려진 거예요?
0: 네. 삭제본이 처음에는 이제 올려진 거죠.
1: 네.
0: 어떤 부분이냐면 다큐멘터리 장면이에요. 실제로 이제 장례식을 하는 부분, 사건은 자료 화면 같은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내용을 이 영화의 내용을
1: 네네.
0: 그래서 이걸 역사적 사실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삭제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논리라면 실존 인물을 다루는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장면은 절대로 삽입되면 안 되죠.
1: 그렇죠. 네.
0: 말이 안 되는 사실 논리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일단은 이 화면들을 이제 삭제를 하고 상영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법적 이제 다툼을 벌여서 이제 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OTT에서 보시는 부분에는 그 다큐멘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의 이 판결은 검열이죠.
1: 네네.
0: 사전 검열이 아닐 뿐 검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았고요.
1: 네.
0: 다행히 1년 뒤에 이제 영화의 원본이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 이야기는 지금 계속 뭐 암살자들도 그렇고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벌써 16년 전에 11년 전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제작자들, 창작자들이 실제 사건 소재로 영화를 만들 때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 검열의 네.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역사적 사건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관객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싶은 욕망도 분명히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가능한 사랑도 그렇고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암살자들까지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창작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논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네. 고민이 좀 드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내 입맛에 맞으면 표현의 자유고 나와 정치적 생각이 다르면 그건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쓰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하지만 이 표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안 되는 것인지는 일단 창작자의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창작자와 관객.
1: 네.
0: 이렇게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은 빼야 돼. 빼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어. 라고 가는 것은 이제 확실히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그때 그 사람들. 영화 전체적인 감상평으로 마무리해볼까요?
0: 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상상력을 더해서 코미디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영화를 대하고 역사적 사실을 대하는 데 있어서
1: 네.
0: 더 유연해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최근에 여러 논란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좋은 예가 바로 이 그때 그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쯤 한번 보시면 진행자도 말씀하셨듯이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테니까요.
1: 네.
0: 좋은 영화적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신작 영화 프랑스 작품 알파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0: 룩백이었고요.
1: 그리고 2주의 영화로 그때 그 사람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도 세상도 다 변해. 오늘 변한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속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서영도 일렉트릭 앙상블의 달콤한 인생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글자로 적었을 때보다 입안에서 소리내어 읊조릴 때 그 울림과 모양새가 훨씬 정갈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됐을 때 세종은 이 글자를 가리켜 사람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정교한 기호라고 설명했죠. 말을 글로 옮기지 못해 답답해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릴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을 만들어준 건데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고 생각하는 대로 담아낼 수 있는 고유 문자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는 평소 무심코 내뱉던 단어 하나에도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하늘 소리 중창단의 노래로 세종대왕의 마음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중창단의 노래로 세종대왕의 마음 첫 곡으로 만나셨어요. 보통은 한글의 위대함이나 소중함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문자 자체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자를 만든 목적과 원리, 그리고 만든 사람과 날짜가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인데요. 발음기관인 혀와 입술, 이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자음을 만들고요. 소리의 강약에 따라 가획을 더해가는 방식은 오늘날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머릿속에 떠도는 복잡한 생각이나 마음을 종이 위에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건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오해 없이 전할 수 있는 가장 고마운 선물일 텐데요. 그런 언어를,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커다란 행운이고요.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져요. 말 한마디, 글자 하나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에 전해보는 한글날 보내셨으면 합니다. 동요랑이의 노래로 가나다라 랄랄랄라 듣고 오시죠.

동요랑이의 노래였어요. 가나다라 랄랄랄라 전해드렸습니다. 한글이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오늘이네요. 자, 오늘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중에서 일부분 나눌 텐데요. 공허하지만 바쁘게 사는 시대를 더 깊이 살아가게 하는 고대 철학자 세네카의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전북 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자리한 적상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용희 작곡의 한글, 한글꽃이 피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글의 탄생 배경을 그린 가야금 협주곡인데요. 느린 장단에서 점점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는 산조 형식을 빌려서 급하지 않게 밝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흥겨운 마음으로 순수 음악의 아름다움

맞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엮어나가며 풀이하는 소리 만나볼게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나열해서 엮어나가는지 팔부녀의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곽동현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전해드릴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시간은 본래 빠르게 흐르지만 계획을 세워 잘 활용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당신에게서 빠르게 달아나는 것은 당신이 시간을 붙잡으려 하거나 그 흐름을 늦추려 하지 않고 마치 언제든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무심히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며

영리함을 자랑하는 이들보다 더 어리석은 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더 잘 살겠다고 온갖 일에 매달려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결국 인생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세우려는 셈입니다. 그들은 먼 미래를 목표로 삼아 인생을 설계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손실입니다. 목표를 미루다 보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날을 빼앗기고 현재는 미래를 위해 희생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래에 대한 기대, 즉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를 탐구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만이 진정 한가롭고 오직 그들만이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잘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지나간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가르침의 창시자들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의 길을 닦아준 빛나는 스승들입니다.

어떤 시대도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고 우리는 모든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마음으로 인간의 나약함이 만든 좁은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빌 수 있는 광활한 시간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현자의 삶은 어느 한 시기에 묶이지 않고 모든 시대를 자유롭게 품습니다. 오직 현자만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모든 순간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그는 지나간 시간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는 낭비 없이 살아내며 다가올 시간도 미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지금으로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현자는 시간 전체를 한데 모아 넓고 깊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물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성의 법칙과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올바른 정신을 지니고 그 올바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정신이 굳세고 활기차서 훌륭히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며 자신의 몸과 주변을 잘 돌보되 지나침 없이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클로의 연주로 타임 터널 듣고 왔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그린 연주곡이었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늘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루가 또 1년이 왜 이렇게 짧은가 싶을 때가 많죠.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삶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불안에 매어서 정작 오늘을 흘려보내느라 스스로 인생을 짧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소중한 오늘을 길에 버려두지 않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따뜻한 찻잔과 창밖 풍경을 가만히 담아보는 일이 시간을 가장 깊게 살아내는 방법이 아닐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와 함께 했습니다. 류형선 작곡의 깊은 물 만나볼 텐데요.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고 하죠. 깊어야 다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다는 물에 빗대어 마음의 크기를 노래한 곡 전해드리죠. 문현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깊은 물 만나봅니다.

문현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깊은 물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양숙의 가야금 연주 준비했는데요. 제1교포 3세로서 일본과 북한, 한국 이 각국을 넘나들면서 가야금 연주를 펼쳤던 기량으로 뱃노래와 자진 뱃노래 선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문양숙의 가야금, 이동훈의 장구, 최지혜의 피아노 연주로 가야금과 피아노, 그리고 장구를 위한 뱃노래 전해드릴게요.

문양숙의 가야금과 피아노, 그리고 장구를 위한 뱃노래 감상하셨고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고레아의 왔니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사인놀이의 연주로 놀이 일장 듣고 오셨어요. 시나위를 바탕으로 악기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점차 장단이 빨라지고 역동적으로 몰아치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놀이로 표현한 즉흥적인 음악적 대화를 담은 연주곡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금요일 2부 순서에는요. 그곳 풍경을 보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전북 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자리한 적상산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애로화의 노래와 연주예요. 놀아보자. 감상할게요.

에루화의 노래와 연주로 놀아보자 전해드렸어요. 이 가을 놀기 참 좋은 날씨죠. 특히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이나 야외로 길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요, 예전처럼 복잡한 장비 없이도 가볍게 차박 캠핑 떠나는 분들 많던데요. 차 뒷자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평탄화 작업을 해서 얼마 전에 나이 좀 지긋하신 부부가 그렇게 차 안에 아늑한 자리를 만들어두고요. 캠핑을 즐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참 한가롭고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는 가사 일을 잘 안 하던 남편분도 캠핑만 오면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신대요. 남들 보기에는 거친 야외에서 텐트 치고 조금은 옹색하게 끼니를 챙기는 모습이 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투박함과 약간의 불편함마저도 낭만으로 즐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지내던 진짜 여유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캠핑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눈앞에 뛰어난 경치보다도 자연 속에 가만히 머물면서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내는 시간일 텐데요. 꼭 멀리 캠핑을 떠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는 가까운 곳에서 주변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담은 곡 전해드리죠. 이아름의 노래 이선화의 검은고 연주로 청산도 절로절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소리 듣기만 해도 참 좋네요. 청산도 절로절로 듣고 오셨어요. 이아름의 노래 이선화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즐겁게 또 자유롭고 평화롭게 아일랜드 숲에 사는 요정들의 상상 속 이야기를 담은 연주곡 아일랜드 숲 감상해 보시죠. 이현의 농 연주로 전해드릴 텐데요. 팔부녀의 호흡이에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가을날의 호젓한 운치가 느껴지는 곳, 전북 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자리한 적상산으로 떠나볼게요.

시냇물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본격적인 단풍 처리되면 산 전체가 붉게 물들어 여인의 붉은 치마처럼 보인다 하여 적상이라는 어여쁜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직 단풍이 짙게 물들기 전인 요즘에도 상쾌한 가을바람과 숲길을 만나기에 참 좋은 산입니다. 특히 산세가 높지만 차량을 이용해 산정호수와 고찰, 문화유산까지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어서 가을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인데요. 나무 그늘이 가득한 구부러진 길을 따라 차로 오르다 보면 해발 850m 지점, 조합수조를 활용해 만들어진 적상산 전망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망대에 서면 적상호의 정갈한 물빛과 함께 덕유산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호방한 능선이 시원하게 펼쳐지죠.

전망대를 지나 조금 더 발길을 옮기면 해발 800m 정상부 분지에 고요하게 담긴 인공호수 적상호가 반겨주는데요. 산 정상에 조용히 떠있는 맑은 호수 위로 파란 가을 하늘과 산자락이 비쳐드는 풍경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마저 잠시 머물게 만들곤 합니다. 적상호 주변으로는 조선시대의 깊은 역사와 숨결을 품은 천년 고찰 안국사가 있어요. 안국사는 이름 그대로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을 지닌 절인데요. 조선 왕조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던 적상산 사고를 지키기 위해 승병들이 머물며 나라의 소중한 기록을 목숨 걸고 수호했던 매우 뜻깊은 사찰입니다. 원래 사찰 터가 양수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지만 문화유산인 극락전을 비롯해 세월의 온기를 품은 목조 건축물들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 사찰의 고즈넉함을 고스란히 전해주는데요. 사찰 아래쪽 최영 장군이 칼을 휘둘러 길을 냈다는 장도바위와 아찔한 절벽 위에서 산하를 굽어보는 안념대까지 거닐다 보면 자연의 풍광 속에 켜켜이 쌓인 역사의 깊은 울림을 가만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명의 연주였어요.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듣고 오셨고요. 시원한 가을 산세와 고요한 산정호수가 전해주는 휴식, 전북 무주의 적상산으로 떠나봤어요. 해발 1000m가 넘는 드높은 산이지만 승용차를 타고 능선을 따라 오르며 드라이브와 고지대 풍광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떠나는 가을 산행지로도 참 반가운 것이죠. 단풍으로 이름난 적상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안국사의 깊은 역사를 둘러보셨다면 산자락 입구에 위치한 머루 와인 동굴에 들러서 무주 특산물이죠. 머루 와인의 향긋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어요. 산정호수의 고요한 위로와 조선왕조의 호국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안국사

차에서 지쳐있던 마음속에 특별한 가을날의 기억을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전북 무주의 적상산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박수범의 노래예요. 풍년, 사계절을 물

박수범의 노래로 풍년, 사계절을 물들다 듣고 오셨는데요. 사계절의 이야기를 담은 곡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밤 타령 감상해 보시죠. 이준의 가야금, 이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따끈하고 구수한 군밤 생각나는 때죠. 군밤 타령 듣고 오셨는데요. 이준의 가야금, 이현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마지막 곡은요. 까투리 타령을 노래한 곡 준비했어요. 팔도 유랑 전해드립니다. 정은혜, 까대호, 김유찬의 노래와 연주예요.

간혹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의외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딱 30cm 구역 정리하기가 있다고 하네요. 방 전체를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눈앞에 보이는 딱 30cm의 공간. 예를 들면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필기구를 정리하거나 자주 쓰는 서랍 한 줄만 깔끔하게 치워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그 작은 30cm만큼은 내 손으로 완벽하게 제어하고 정돈해보는 거죠. 그 깔끔해진 아주 작은 영역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커다란 안정감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오후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내 손길이 바로 닿는 30cm의 작은 공간을 한번 정리해보는 거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남원에서 우리 전통음악과 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선보이는 2016 K국악 스테이지인데요. 10월에도 판소리부터 전통춤과 기악, 연희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원에선 판소리 심청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0: 소리꾼 5명이 심청가의 주요 대목을 이어 부르는 연창 무대인데요. 각 대목 사이엔 해설이 더해진다고 하니 판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0월 24일엔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태평무와 산조춤을 비롯해 연흥무와 호남건무 등 우리 춤의 다양한 멋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10월 31일엔 산조와 판소리 적벽가중 적벽대전, 진도 북춤과 흥타령, 사물놀이까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준비됩니다. 10월 매주 토요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원에서 펼쳐지는 2016 K국악 스테이지.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진 다채로운 공연이 서울 무대에 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예술의 전당이 함께하는 2016 리바운드 축제인데요.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 곳곳의 공연장에서 지역 예술단체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 가운데 10월에 만날 수 있는 국악과 전통예술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10월 16일입니다. 사물놀이 몰개의 길 더 웨이가 상도 어울마당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음악이 가진 힘찬 장단과 움직임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10월 17일엔 노원에서 전통 연희단 잔치마당에 동동마을을 구해주세요가 관객을 만납니다. 신나는 연희와 익살스러운 이야기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이어서 10월 18일에는요. 청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꼭두광대에 떡보와 아리랑 다섯 곡의 호랭이가 공연되는데요. 인형과 연희, 음악 등을 활용해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엔 충남 공주의 한국중고째 판소리진흥원이 선보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 판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이야, 익숙한 얘기를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겠네요. 지역의 전통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들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2016 리바운드 축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4편의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만들어온 우리 전통의 새로운 무대를 즐겨보세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방법은 리바운드 축제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예술의 깊은 소리와 그 맥을 이어가는 무대가 오는 10월 17일 나란히 펼쳐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선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 김영자 명창 부부의 향연 금슬지락이 열립니다. 이름처럼 이번 무대에서는요. 오랜 시간 함께 소리를 이어온 김일구, 김영자 명창 부부의 깊은 호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에선 먼저 김일구 명창이 적벽가 가운데 동남풍 비는 대목을 들려주고요. 이어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와 가야금 아쟁 산조 병주가 펼쳐집니다. 김영자 명창은 심청가 가운데 모니어 상봉 대목을 선보이고 마지막엔 김영자 명창을 비롯한 여러 소리꾼들이 함께하는 남도 민요로 공연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날 우진문화공간에서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강정열 명인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연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강정열 명인을 비롯해 박예숙과 주정수, 박형숙, 김가은을 비롯한 이수자들이 함께해서 옛 방식의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화투의 상사겨.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달력을 보니까요, 한글날 연휴가 올해 마지막 연휴더라고요.
1: 전국에서 오늘 다양한 한글날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한글날이 제정된 지는 이제 100년이 되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는 580돌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마치 아리랑처럼 한글은 지금도 시대와 세대를 넘나들면서 호흡하면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1: 네. 시대 정신과 함께 변화하고 또 진화하는 한글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귀한 우리 말과 글 바르고 곱게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580돌 한글날에 함께하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도 바른 말, 고운 말로 2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없으면 됐어.
1: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580돌 한글날을 맞는 오늘 첫 곡은 고레아의 사랑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2: 네. 한글이 창제된 지는 580년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는 100년이고요.
1: 네.
2: 또 바투의 상사디아가 내일이면은 방송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열쇠공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듯 합니다. 오, 무슨 꽃다발인가요? 누구 생일인가요? 하셨는데 저희가 벌써 1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2: 아이고야. 네. 벌써.

0: 10년 동안 정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덕분이다라는 생각 진심으로 들고요.
1: 얼마 네. 전에 그 단톡방의 대패 삼겹살님이었나요?
0: 네네.
1: 돌아보니 바투의 상사디아를 듣기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아이고.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감사한 분들이고.
0: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 국악방송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국악방송 인스타그램에서 바투의 상사디아 10주년 이벤트 게시물에 10글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커피와 또 떠먹는 화이트 초생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10주년이라고 우리가 좀 으스대면서 꺼드락거리면서 저희 이 정도요. 이래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0: 더듬더듬 거려. 그런 거 하지 마요. 아주 어색한 건 하지 말고. 그리고 한순간 날아가는 건 한순간인 거 아시죠?
1: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0: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1: 에, 에. 초심 잃지 않고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늘 곁에서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축하 메시지 문자로 벌써부터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0: 네.
1: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문자로 함께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0: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10주년을 맞이해서 뭐 축하하는 메시지 응원 다 감사하고요. 그런
1: 네.
0: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 또 그동안에 바투의 상사디아를 들으시면서 나 이 코너는 참 재밌더라. 좋았었다 하는 코너와 추억들을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1: 좋네요.
0: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뭐 모니터도 되는 것이고
1: 그렇죠.
0: 또 프로그램 향상과 개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1: 네.
0: 그렇죠. 네.
1: 그럼 뭐 업무적인 차원도 있지만 10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진짜 함께 했잖아요. 청취자분들과 추억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때의 어떤 나의 모습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 저희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저도 뭐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고
0: 네네.
1: 상원 씨도 없던 수염이,
0: 수염이.
1: 네, 생겼고
0: 그러네요, 진짜.
1: 자녀도 생겼고
0: 그러네요.
1: 결혼도 했고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10년의 추억이 어떠했는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끄끄끄끄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악단광칠의 복대감 듣고 왔습니다.
1: 자,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야. 텐텐이죠. 10월 10일.
0: 예.
1: 2016년 10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세상에. 이제 만 10년 가득 채웠습니다.
0: 와.
1: 초등학교 3학년이죠.
0: 어, 그러네요.
1: 네,
0: 진짜.
1: 이제 4학년 올라가야 됩니다.
0: 네.
1: 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코너도 좋고 추억도 좋고 이런 거 참 좋았다. 혹은 이런 것들은 더 보완해도 괜찮다. 뭐 이런 쓴소리까지 다 포함해서 네네.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8888님이 바로바로 듣게 되는 국악방송 라디오. 귀는 즐겁고 마음은 흥겨운 바투의 상사대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1: 네.
0: 일단은 축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8888님께 저희가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 쿠폰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량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께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1: 10주년이니까 10분 아닌가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10분이냐 20분이냐는 이제 아무튼 그건 결정을 좀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1: 오늘 생방인가요? 하고 질문해주신 개츠장님, 예, 생방송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 바투의 상사디아 또 보겠습니다.
0: 3033님
1: 잠깐만요.
0: 오랜만에 오셨네.
1: 오.
0: 형님들 오랜만이에요 하셨고 그때 취업 뭐 되셔가지고.
1: 맞아요. 네.
0: 오늘은 제가 일하는 곳이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형님들 방송 듣고 있어요.
1: 아, 오랜만에 오셨네 진짜.
0: 보고 싶었습니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악계에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1: 저희가 국악계를 이끌어요?
0: 아무튼 읽겠습니다. 열 글자 응원합니다. 바투 형님들 대단하세요. 이렇게.
1: 어유, 감사합니다.
0: 네.
1: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네.
1: 수량이 결정이 됐네요. 커피 쿠폰.
0: 25분께.
1: 네.
0: 드린다고
1: 다섯 분께 드리네요.
0: 그러면 한 분당 얼마짜리? 한 2,000원인가?
1: 그걸 또 계산을 하셔야겠습니까?
0: 아, 미안합니다.
1: 아, 이거죠.
0: 네. 아무튼 성공삼선이 진짜 반갑습니다.
1: 그러게요. 네.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이 오늘 쉬는 날이랑 함께 한다라는 이 메시지도 좋네요.
0: 그럼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1: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3033님.
0: 맞아요.
1: 아, 너무 좋고요. 4682님 축하합니다. 10주년 그동안 국악방송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 고정되었습니다. 국악방송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게 뭐 오랫동안 또 들어주신 감사한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0: 나 이제 듣기 시작해서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반갑죠.
1: 네.
0: 진짜 너무 감사하고.
1: 일단 국악방송은 또타 방송국과는 다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건강미가 좀 있고요. 무해한
0: 맞아요.
1: 어떤 방송이죠. 국악방송은.
0: 4682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6591님. 운전하다가 우연히 처음 듣게 된 두 분 방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찾아서 듣고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1: 와우.
0: 와. 국악의 국자도 모르던 제가 이제 민요도 따라 부르고 사철가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 와우. 저희가 모든 청취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뭔가 기분 좋다 하는 유일한 어쨌든 가장 그냥 채널 돌리다가
0: 맞아.
1: 여기 뭐지? 하고 머무르게 되고
0: 듣고
1: 국악까지 좋아하게 되는
0: 계속 들었다 이렇게.
1: 예. 네. 그 여정을 저희는 참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네요.
0: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저희가
1: 선물 큰 선물 나가네.
0: 오.
1: 떡 선물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고요.
1: 하나님.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음악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감사한 메시지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나야의 절화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나야의 절화가 그리고 황혜리의 아리랑 여행길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바투의 상사디아 10주년 맞이해서 추억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6456님께서 바투의 상사디아 10주년이라니 10년이나 함께했다는 게 진짜 멋진 일이죠.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방송해 주실 거죠? 10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열심히 해야죠. 네.
1: 그럼요.
0: 하루하루 하다 보니 10년이 된 거지 뭐. 10년 할래 그런 건 아니었었으니까.
1: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곧 그만둘 것 같은데.
0: 자주 얘기했었어요.
1: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 봉영 씨가.
1: 네. 10주년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 않고.
0: 그때마다 이제 옆에서 탁탁 잡아준 선배가 있었죠.
1: 그분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거든.
0: 몰랐네. 나는
1: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딱딱 잡아주고 이렇게 붙잡아줬는데.

0: 도 계속 한숨을 쉬면서 아니라고 자기 그만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1: 근데 상화 씨 말대로 하루하루가 보태지다 보니까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2: 2775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1: 바투가 없으면 정말 못 살 만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듣긴 했지만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갔군요. 사위 장인. 이 코너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해주세요.
2: 알쓸신K에서 이제 캐릭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1: 장인어른 오지명 씨 성대모사로 하는 이 캐릭터들은 좀 오래 가달라
2: 사랑을 이런 말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요. 몇 개 안 되는 거 계속 돌려쓰고 있거든요.
2: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775님 입에서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해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1: 아니 진짜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는 개그맨들 계시잖아요.
2: 완전 진짜 열심히 하시니까
1: 그런 분들이라면 뭐 선택해서 하겠지만 그쵸. 우리는 지금 돌려쓰고 있습니다.
2: 자,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6958님께서 바투의 상사 대화가 10주년이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016년 11월 국악에 입문하고 나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프로그램이 바로 바투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투의 상사 대화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남겨주셨고요.
1: 영광이네요 진짜.
2: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입사동기네. 그죠?
1: 그러네요. 네. 같이 스타트를 끊었어요.
2: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7416님. 바투의 상사 대화가 10주년 중에 고작 1년째 함께하고 있어요. 오후 황금 시간대에 재미난 입담과 매일 이 코너 덕분에 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국장 그리고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 눈대목국장 판슐랭 요게 특히 좋아요. 청국장은 청취자 참여 코너로 청취자들 이야기와 끼를 발산하는 장이고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은 새내기 국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끼를 만날 수가 있어서 좋고
1: 네.
2: 판슐랭은 눈대목을 현실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들려주는 즐거움이 탁월해요. 바투의 상사디야 영원하라 하시면서 누모리의 응원과 신청합니다. 하트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 저희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1: 저도 개인적으로 끼룩끼룩 코너가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좋아하고, 네.
1: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명인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네네네.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만 이제 뵀었잖아요.
2: 네.
1: 그러다가 이렇게 끼를 너무 가지고 있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2: 그런 장이 없었었는데
1: 네. 그런 어떤 현실에서 우리가 국악방송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2: 네.
1: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네. 또 끼도 발산할 수 있는 자리도 제공하고 전파를 이렇게 써야 참 의미가 깊은 거구나라는 맞습니다. 걸 깨달았거든요.
2: 맞습니다.
1: 끼룩끼룩 앞으로도 진짜 끼 많은 우리 국악인들이 진짜 많아요.
2: 많이 또 찾고 또 네. 소개해드리고 해야죠. 네,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1: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2: 네, 7416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96 53님 저도 여기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듣고 있답니다. 스타 방송 바투 방송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그러면 새벽부터 밤까지 쭉 들으시는 거예요?
2: 틀어놓고
1: 와
2: 일할 거 하시면서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2: 커피 한 잔씩 하세요. 8288님 바투의 상사 대화는 저에게 너무도 힘을 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들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국악과 현대음악이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했던 소리야 놀자 코너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너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재밌는 소리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코너 중에는 판슐랭이 최고예요.
1: 판슐랭.
2: 판슐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드라마이기도 하고 전통 판소리 원래도 좋아했지만 네.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네. 걸 깨달을 수 있는 재미가 있죠.
2: 작가 입장에서 제일 고된 게 아마 판슐랭일 거예요.
1: 그렇죠.
2: 요 작업하기 위해서는 진짜 거의 나를 세더라고요.
1: 네. 네.
2: 근데 이렇게 그 노력 덕분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소리야 놀자 맞아요. 최수정 선생님도 계셨고
2: 네네네.
1: 정상희 명창
2: 네.
1: 많은 선생님들이 또 함께 좋은 소리를 공유해 주셨었어요.
2: 네.
1: 소리야 놀자 아 그러네요.
2: 감사합니다. 네.
1: 대패 삼겹살님 일단 커피 쿠폰 8288님 네.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대패 삼겹살님 10주년 축하합니다. 와, 제 문자 소개해 주셔서

0: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오후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0: 저희가 감사하죠.
1: 네. 와, 너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0: 빨리 가볼까요 또?
1: 그래요?
0: 네.
1: 네.
0: 안 가요?
1: 아, 제가 갑니까?
0: 3608님.
1: 아 예.
0: 저는 상사디아에서 마포르르님 출연했던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1: 그렇죠.
0: 마포르르 씨가 출연하셔가지고 그때 흥보가를 네, 하셨는데
1: 깜짝 놀랐죠.
0: 안일이 때부터 깜짝 놀랐죠. 그쵸, 이거 그쵸. 완전 한국 사람이 내는 소리잖아.
1: 맞아요.
0: 그때요 흥보가 하는데 발음도 정확하고 소리도 너무 잘하셨죠.
1: 맞습니다.
0: 마포르르 씨.
1: 그리고 4197님께서 10년 동안 박영규, 오지명, 대길이 등등 많은 주인공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달에 한 곡씩 노래 만든 한양 스캔들도 재미있었고요.
0: 맞아요.
1: 10년 동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나른한 오후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유산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한양 스캔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했지 싶어요.
1: 당시에는 진짜 저희도 너무 살 떨렸어요.
0: 네.
1: 그렇잖아요.
0: 너무 부담스럽고.
1: 맞아요.
0: 쉽지 않았어요.
1: 진짜.
0: 게다가 이제 네 번이잖아요. 한 달에 네 번. 길면 다섯 번. 한 달에 한 곡씩 이제 발표해서 한웅원 네, 우리 게스트와 함께 코너지기와 게스트 이제 올 때마다 막 뭐 회의하고 음악을 한 곡씩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녹음날. 녹음날은 아침 때부터 떨리지 않았어요?
1: 그 전날부터 전 스트레스 받았고.
0: 맞아요.
1: 솔직히 지금 한양 스캔들 다시 녹음하거나 파일을 지우고 싶은 거는 끼리끼리 살한 거예요. 그때 너무 많이 나는 그때 한번 하고 안 틀어줄 줄 알았어. 들 일이 없, 그러니까 없겠지 했는데
0: 네,
1: 막 그때 뭐 고은아 사랑해요 지금 너무 지저분한 거야. 네. 레코딩 차원에서는
0: 네,
1: 아, 그 부분을 싹 덜어내고 싶다. 아니면 파일만 있으면 걔를 싹 덜어내고 그냥 반주하고 음악만 딱 나가 깔끔하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0: 네, 고만해요. 벌써 네, 선곡 됐어요.
1: 이거 안 된다고요.
0: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선곡을 한 번 더 듣게 하네.
1: 아니 이게 녹음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
0: 아니 근데 현장감이 느껴져. 지금 음악 나오고 있죠.
1: 아,
0: 한번 들어볼게요. 끼리끼리 사랑가 장서윤, 이상화, 김봉영, 한웅원이 함께했습니다.

누나, 나 정말 너랑 헤어지기 싫다. 난 고은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고은아, 우리 결혼할래?

0: 지저분해.
1: 아이 좋은데요.
2: 아 장소윤, 이상화, 김봉영, 한웅원의 음악으로 끼리끼리 사랑과. 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퀄리티가 좋다. 한웅원 씨가 진짜 고생 많았네요.
0: 4517님께서 아 추억이 돋네요. 이 노래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고은이랑 세종이가 결혼했어요? 질문인들은
2: 이제 전우사정 아니 뭐 기억하실 거예요. 네. 전우사정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우리 담당 PD가 이제 세종 PD였고 조연출이 이제 고은 씨였어요.
0: 네네네.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간주 부분을 좀 채울까? 재밌게
0: 채울까
2: 하다가 저희가 또 제작진 찬스를 썼었죠.
0: 네. 네. 지금은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7796님 우면골 상암골을 거쳐서 바투야까지 앞으로도 길이길이 오래오래 들으렵니다. 열돌 아주아주 아주 크게 축하합니다. 노래 제목 응모를 할 때마다 실망. 한 번도 안 뽑혔지. 요,
2: 아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0: 커피
2: 드려 커피, 지금이라도 커피로
0: 지금
2: 예
0: 아, 챙겨드리겠습니다.
2: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목을 진짜 잘 지어주셨어요. 원래 뭐든지 작품 만들고 제목 짓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0: 그렇죠.
2: 끼리끼리 사랑가도 너무 좋잖아요.
0: 네네네네.
2: 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어주신 제목이었어요.
0: 네. 자 음악 듣고 문자는 중간중간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 네.
0: 이승민 김수인의 리버 듣고 오겠습니다.

0: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장금아, 내가 두 쫑구까지는 어떻게 따라왔는데 요즘도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나오느냐?
6: 그렇사옵니다, 숙소어르신. 밤티부터 느크크, 영크크 등등등 엄청난 신조어들이 새싹처럼 돋았다가 낙엽처럼 지고 있습니다.
5: 밤티는 무엇이고 늘크크는 또 무엇이더냐?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늘크크는 늙은이를 비웃는 것이냐 보냐?
6: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영 크리에이터 크루의 줄임말이 바로 영크크여서 어른들,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하옵니다.
5: 그런 것이더냐? 부먹 찍먹까진 좋았는데 요즘 나오는 K 신조어를 알아들으려면 따로 검색을 해야겠구나.
6: 실제로 신조어가 하나 나오면 20대가 가장 먼저 검색하고 16주가 지난 뒤에 40대가 따라 움직인다는 포털 사이트의 분석도 있어옵니다.
5: 우리 때는 아재 개그로 구수하고 재미진 신조어가 나왔었는데.
6: 숙소 어르신, 10년 된 아재 개그는 아직도 살아있다 하옵니다. 신조어에도 생로병사가 있는데 살아남은 아재 개그처럼 요즘 나오는 K신조어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지는 지켜보셔요.
5: 킹받네. 중껑마, 밤티, 늘크크, K신조어 너무 어렵구나.
7: 모르겠어. 모르겠어.

0: 모르겠어.
1: 삼산에 모르겠어 듣고 왔고요. 아 그리고 아 저희들 오늘 10주년 내일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이 됐다고 꽃다발을 보내주신 지금 현재 세종시에 살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1: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서는 한중일 공동창작 네오 트레디션 맥놀이라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생황연주자 한지수, 상자류의 권효창 등 우리 전통 연주자들과 일본과 중국의 전통음악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2: 네오 트레디션 맥놀이 공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1: 네.
2: 자,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천년 한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전주 한지 문화축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전주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2월 발표를 앞둔 전통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한지 체험과 구입까지 가능하고요. 우리 전통 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면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한지의 재료는 이 나무의 껍질인데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0: 1번 당나무, 2번 소나무,

0: 3번 대나무.
1: 닭, 소, 대.
0: 네.
1: 이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한지의 재료는 네. 이 나무의 껍질.
1: 껍질이에요.
0: 네.
1: 이 나무의 껍질.
0: 그렇습니다. 네.
1: 좀 즐겨야겠죠.
0: 그렇죠. 예. 네. 나무를 부리로 쪼아서 구멍을 내서
1: 네.
0: 그 안에서 사는 새 있지 않습니까?
1: 아, 응. 예.
0: 예. 다구리.
1: 네.
0: 그 새.
1: 말이 이상하네요.
0: 아니, 아니. 그 새 이름이에요.
1: 그리고
0: 그 오. 단어는 제가 뮤트 처리를 했고.
1: 자, 모니터 요원들 들고 일어서십시오.
0: 아니, 있는 건데요.
1: 듣고 계시죠, 우리 모니터 요원들.
0: 아니,
1: 일할 때가 됐습니다. 뭐라고요?
0: 다구리. 나는 새가 있잖아요.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1: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아니, 방금
0: 이제 이렇게 힌트를 드리려고 아니면 네. 이제 저는
1: 네.
0: 뭐 국거리 장단을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렇죠.
0: 예.
1: 덩기
0: 덩
1: 예?
0: 덕 덕 아. 덕자잖아요. 덕. 예.
1: 아 예. 예.
0: 네.
1: 재밌네.
0: 네네. 예.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당나무, 소나무, 대나무 다 나무는 들어가고 네. 닭, 소, 대.
0: 네. 뭐 어떤 거 힌트 뭐 생각나신 거 있어요? 소리로 내려고 아침 그렇죠. 깨우는 알람 동물로.
1: 미리 제가 복선을 깔아놨잖아요. 계속
0: 알람 동물.
1: 닭, 소, 대.
0: 자, 요 사운드 듣고 바로 발표할게요.
1: 요거 알겠습니까?
0: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엄청 빨리 발표하네요.
0: 전통 한지의 재료는 네. 바로. 당나무의 껍질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전통 한지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이고요. 유네스코에도 꼭 등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닭이 아니고요. 닭입니다. 닭. 닭을 아시죠? 네. 닭나무예요.
0: 네.
1: 자, 김치 선물은 7991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허!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1: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바람 따라 돛을 단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오늘 한글날 가을 바람이 참 좋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말 속담 퀴즈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속담에는 쓸데없는 일에 애쓴다는 의미로 부러진 칼자루에 이것 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러진 칼자루에 이것 한다. 이것은 무슨 칠일까요?
0: 1번 기름칠, 2번 옷칠, 3번 먹칠. 자, 우리 속담에 쓸데없는 일에 애쓴다는 의미로 부러진 칼자루에 이것 하기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1: 자, 기름칠, 옷칠, 먹칠
0: 네.
1: 중에 이미 칼자루는 부러져 버렸어요.
0: 네.
1: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의미인 건데
0: 네, 네, 네, 네.
1: 이미 칼자루는 부러졌는데
0: 네.
1: 굳이 그거를 칠을 막 하는 거예요.
0: 의미가 없죠.
1: 의미가 없죠. 이미 그럼. 부러져 버렸기 때문에
0: 네, 네.
1: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 칠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부러지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닭이 있지 않습니까? 닭.
1: 네.
0: 예,
1: 네,
0: 닭.
1: 네.
0: 예. 네. 기름닭, 옷닭, 먹닭. 예. 네. 하나가 딱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0: 네네. 이렇게 하나 드려보고.
1: 기름으로 닭 튀겨도 맛있는데.
0: 아니 아니. 저 아예
1: 닭을 먹닭. 아, 얼마죠? 먹닭.
0: 먹닭을.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네. 하긴 기름닭도 있고.
1: 그럼요. 네네네.
0: 그렇게 다, 또 붙이면 또 다 의미가 되네요.
1: 되네요.
0: 자, 그러면 얼마나 또 대단한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 주시죠.
1: 우리가 입고 있죠?
0: 뭘요?
1: 이걸요. 자, 뭘 입고 있을까요?
0: 기름을 입고 있을까요? 옷을 입고 있을까요?
1: 그렇죠.
0: 먹을 입고 있을까요?
1: 괜찮잖아요.
0: 아.
1: 입고 있는 것. 아. 물론 이것도 받침은 다릅니다.
0: 네.
1: 받침은 다르지만
0: 네.
1: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힌트로 한번 드려봤고요.
0: 아, 훌륭합니다.
1: 네.
0: 네네. 역시 최고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예예. 예.
1: 네네.
0: 네.

0: 자, 부러진 칼자루에 오칠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쓸데없는 일에 애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 아주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속담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김치 선물 한 분 선정하겠습니다.
0: 네. 0226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1: 속담 속에 교훈이 있어 배우기 좋습니다. 5520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0: 네.
1: 하여간 오랫동안 살아남은 글귀, 뭐 물건, 마음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들은 다 귀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유산인 것 같습니다.
0: 자, 1부 끝곡 오뉴월의 사랑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는

0: 한글날이라고 식품 유통업계가 한글 마케팅에 힘을 쓰고 있다네.
1: 그래,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는 올해 선정된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선정작인 우리말 음료수 광고가 선보이고 있대요.
0: K컬처가 날아오르니까 해외 화장품들도 한글로 제품 이름을 짓는다고 하잖아.
1: K-드라마와 K-팝을 보고 들은 외국인들도 한글을 배우고 있는 거 보면 K-컬처의 정신과 뿌리는 우리 한글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
0: 그렇지. 우리 민요 판소리에도 아름다운 우리말이 얼마나 많냐고. 설설이 날이 소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랑만 하십소사. 그치. 이렇게 국악을 즐기면 아름다운 우리 말도 덤으로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1: 맞아 맞아. 우리 토속민요 들노래 일노래에도 잊혀지고 사라지고 있는 우리 말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K컬처만 외칠 게 아니라 한글 간판부터 일상용어 신조어까지 곱고 바른 우리말과 글을 애용하면 좋겠더라고.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대야 한글날인 10월 9일 금요일 2부 첫 곡은 오방신과의 날이 솟아 듣고 왔습니다.
1: K컬처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려는 인구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외국인들의 한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글 마케팅도 안착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0: 일부러 한글 간판을 내거는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과 제주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그 걷는 거리에는 오히려 한글 간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1: 그러게요. 한글 병기를 빠뜨린 외국어 간판은 사실 5개 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K컬처 바람과 함께 이참에 우리말로 된 한글 간판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러게요. 네. 우리 판소리 사설이나 민요 정각 가사에 참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많아요.
1: 에.
0: 이런 것도 좀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요. 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악방송 들으시면서 가게 이름 한번 국악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지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0: 우리말 얼마나 좋아.
1: 진짜 좋아하네요.
0: 억울하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코너죠. 지금 함께 가겠습니다.
2: 불금의 국악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2: 한글날에 만나는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은 매실입니다. 왜 매실이냐? 매일 가야금의 명주실을 뜯으면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입니다.
0: 설탕에 절인 매실, 소금에 절인 매실, 술에 절인 매실처럼 다양한 맛과 매력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싱어송라이터 매실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여러분의 달달한 추임새와 응원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1: 자, 매실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0: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가요금 싱어송라이터 매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저는 가야금과 함께 자작곡을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네.
3: 오늘 마침 네, 또 한글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 굉장히 솔직한 가사로 곡을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이렇게 한글날에 제 노랫말로 여러분을 찾았게 돼서 굉장히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낼 그러게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3: 네, 오늘 준비한 노래도 좀 가사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가사. 그래요.
3: 또 그리고요.
0: 네.
3: 내일이 바로 10월 10일 바투의 상사리아 10주년이시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10주년 축하.

0: 10주년 게스트로 오게 돼서 굉장히 진짜. 영광입니다.
1: 감동인데요. 매실님 진짜 감동이에요. 아니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떨린다고.
2: 아이고야.
1: 막 그런 와중에 또 언제 이런 걸 준비를 지금, 하셨어요.
0: 네, 천천히 합니다.
2: 천천히 예, 정리하시죠. 네. 네. 네. 빈손으로 오셨어요?
0: 이것이 방금 이것이
1: 선물
0: 선물인데 아 제가 생각을 못하고 물질도 준비했어야겠는데
2: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자라서
0: 부족했군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2: 아니 근데 그러면 오늘 뭐 선물을 안 가져오셨다면 네. 음악 선물 오늘 이제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기대가 되면 다 자작곡이라는 거죠
0: 아 네 맞습니다
2: 내 이야기를 담은 노래겠네요
0: 네 맞아요
2: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떤 연유로 내가 이 곡을 만들었다 좀 설명해 주시면서 가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2: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1: 아, 정규 네. 앨범 이름이 사랑이 너무 많아서죠?
0: 어? 맞아요.
2: 네. 사랑이 너무
0: 사랑이
2: 많아서?
0: 너무 많아서라는 앨범의 곡들 오늘 네 곡 다 구성을 해봤는데요.
2: 네. 네.

0: 제가 이 앨범을 만들 당시에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기쁜 것도 많이 느끼고, 슬픈
1: 슬픈
0: 것도
1: 거
0: 네,
1: 많이
0: 그만큼 많이
1: 느끼고.
0: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
1: 네.
0: 당시에 이렇게 제가 크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제가 사랑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저에게 주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 이름을 사랑이 너무 많아서라고 짓게 됐습니다.
1: 문득 떠오르는 건 왠지 부모님이 딱 생각이 나네요.
0: 네,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노래도 있고요. 또이 앨범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1: 네.
0: 그것 또한
1: 사랑이죠.
0: 사랑이고,
1: 그쵸,
0: 네. 또
1: 그쵸, 그쵸.
0: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갖는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나라는 존재한테 이제 인생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어줄 사람은 나뿐이니까.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느낀 이런 다양한 사랑에 대한 감정을 노래로 꾹꾹 담아서 정규 앨범을
1: 너무
0: 만들었었습니다.
1: 아름답네요, 진짜.
2: 지금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맑고 밝고 이렇게 귀엽고 이런 목소리이신데 노래 부를 때는 딱 달라져요?
0: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들을 때는 좀 다르게 느끼는데
1: 네.
0: 듣는 분들은 굉장히 다르다고
1: 네.
2: 아,
0: 네,
2: 그래요.
0: 하더라고요.
2: 한번
0: 저는 잘못 느끼겠는데.
2: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목소리를 부르면 밭도 축하하면 이런 것처럼 부를
0: 비슷해요.
2: 거. 아, 그래요?
1: 좋을 것 같아요.
0: 비슷하긴 해요.
2: 아, 그래요?
1: 사랑이 너무 많아서라는 이제 타이틀이 앨범이고요.
2: 앨범 명이
0: 앨범 이름이
2: 그렇고
0: 사랑이 너무 많아서고
1: 첫
0: 이제 첫 번째
1: 번째가
0: 곡은
2: 네.
0: 빛나고
1: 빛나고
0: 싶어라는
2: 빛나고
0: 곡입니다.
2: 싶어.
0: 아, 네.
1: 빛나고 싶어.
0: 이 곡은
2: 어떤 곡이에요?
0: 밤에 지나가면서 건물들을 봤을 때 창문 한칸한 칸마다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 빛들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까? 사회적인 1인분을 할수 있을까? 내 자리가 있을까?
1: 사회적 이름.
0: 이런 내 몫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곡입니다.
2: 지금 그럼 대학 졸업하신 거예요?
0: 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일도 하면서
2: 아하.
0: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2: 그럼
0: 있는데요.
2: 이 곡을 쓸 때는 몇살 때였던가요?
0: 이때는 학부 시절
2: 학부
0: 때, 네, 학부
2: 시절에.
0: 시절에 이제 그때도 팀 활동을 하면서 또
2: 네.
0: 학교도 다니면서 이 앨범도
2: 와.
0: 만들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2: 그러면서
1: 열심히
2: 불 켜진 건물들을 보면서
0: 네,
2: 나도
0: 나도
2: 이
0: 저 중에
2: 사회에
0: 하나 될수 있을까?
2: 일환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신
0: 네,
2: 곡입니다.
0: 맞아요.
2: 알겠습니다. 빛나고
1: 빛나고
2: 싶어.
1: 싶어.
2: 기대가 됩니다.
1: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준비가 되는 대로.
1: 다르시다. 나는 저 불빛 보면서 내 집은 하나도 없네. 미안합니다.
2: 다 그래요. 비슷하게
1: 자,
2: 살아요.
1: 빛나고 싶어. 네, 만나보겠습니다.
2: 네.

0: 네.
1: 빛나고 싶어. 너무 좋네요, 진짜. 와, 문자로 지금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세요. 직접 소통 네, 해주시면
2: 제가
1: 좋은데요. 네, 70116님의 네. 문자가 있습니다.
2: 7016님,
1: 네네네.
2: 오, 바투의 10주년을 축하해 주시다니 멋진 손님이네요. 근데 빈손인가요? 죄송합니다.
1: 아, 저의 농담이었어요. 7016님.
2: 이상화 선생님. 아, 상화 씨 생각을 정도... 모두가 하시는 것 같은데.
0: 아니, 상화 씨 혼자 그냥 재담으로 끝날 네. 일인데 문자까지 이렇게 와버리면 안 되는데.
1: 큰일 났네.
0: 대신 네. 선물을 하나 주세요.
2: 아, 그럼 7016님께 제가 김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네네.
0: 이걸 왜 매실 씨가 죄송하다고 해야 될 일이.
2: 다음에 올 때. 다음에 한 아니, 번만 아니, 아니, 더.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네. 제가 꼭, 아니, 꼭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1: 라이브를 내주 마음속에 이상화. 아니. 되게 생겼어 지금.
0: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신경 쓸 일 아니야.
1: 대단히 하겠습니다.
0: 자, 대패 삼겹살님.
2: 네, 대패 삼겹살님 목소리가 너무 순수하고 예쁘네요.
0: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순수하고 예쁘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 씨 목소리 비슷했어요.
0: 네. 음악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1: 네.
2: 감사합니다. 욕 먹는 거 아닌가?
1: 아니. 저 느낀 대로 그냥.
2: 감사합니다.
1: 3033님의 문자도 있습니다.
2: 3033님 감미로운 음색 끝내줍니다. 음색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0: 네.
2: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1: 4061님
2: 4061님 네. 작곡도 멋지고 가사도 너무 좋아요. 한글날에 딱 맞는 손님이네요. 매실 씨. 근데 매실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0: 그러게요. 왜 매실이라고?
1: 아까 매일매일.
0: 아, 매일, 그러긴 한데.
2: 아, 그것도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0: 예.
2: 매실이라는 과일이 상큼하고 나도 상큼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0: 과즙미.
2: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네. 이제 매실이 한국 전통 차로 분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전통 악기를 하고 또 그런 매실의 맛을 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0: 홍인보 가면 또 매실이 몸에 네. 좋은 걸로 나오고.
2: 맞아요. 소화에 좋다고. 네.
0: 소화에도
2: 나오니까.
0: 좋고. 네. 여러 의미가 붙네요.
1: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0: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2: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매실이라는 이름을 짓고 다른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는 매일매일 가염실을 뜯어서 매실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셔서 그냥 그거 쓰겠습니다.
0: 이렇게. 그 해석이 또 네, 좋았군요.
1: 좋은 것 같아요.
0: 괜찮네. 네.
1: 곡도 잘 쓰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0: 미디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2: 아, 미디는 이제 아예 발매한 최종을 제가 하지는 않지만 네. 뭐 가이드 정도는 제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편곡자님들이랑 같이 해서 최종을 완성했습니다.
0: 편곡은 누가 함께 해주세요?
2: 곡마다 다 다른데요. 달라요. 이제 국악 작곡가도 있고 K-pop 작곡가도 있고 클래식 작곡가도 있고
0: 네.
2: 되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이 정규 앨범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0: 빛나고 싶어는 그러면 대중음악 쪽이신가요?
2: 네, 맞습니다.
0: 편곡자.
2: 클래식 작곡 전공이긴 했는데 이제 그 해주신 프로듀서님께서는 대중음악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느낌을 또 원해서 네, 해주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곡도 한번 가볼게요.
2: 아, 네. 두 번째 곡은 할머니의 열매라는 곡인데요.
0: 이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2: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할머니가 낮에는 저를 많이 봐주셨는데
0: 네.
2: 그렇게 밥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네. 되게 잘 먹는데.
1: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2: 아, 맞아요.

0: 뭐 너무 먹어서 탈인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1: 저희 애도 잘 안 먹어요. 아,
0: 그래서 그 또 이제 제가 가문의 첫 손주기도 아, 해가지고
1: 야,
0: 저를
1: 귀하다, 귀해.
0: 네, 엄청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또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가야금 전공하게 되면서 학교 근처에는 외할머니가 계셔가지고 그때는 외할머니가 저를 거의 키워주셨고요.
1: 네.
0: 생각해보면은 양쪽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1: 네.
0: 제 활동명이 매실이니까 그 할머니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서 결실을 맺은 열매가 나다, 매실이다 아~ 이런 생각으로 만든 곡입니다. 또 할머니의 열매라는 곡이 할머니들에게 드리는 곡이기도 하지만 또 살다 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특히 자책을 할 일이 생기면 되게 심하게 하고 좀 혼자서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1: 네.
0: 그럴 때마다 지금의 제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렇게 커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소중하게 키운 이 존재를 아껴주자는 마음으로 구덩이에서 나오고 싶어서 네,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
2: 세상에.
0: 또 지금 할머니가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네, 듣고 계시다면 동생이 틀어주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동생한테
1: 아, 예.
0: 할머니가 듣고 계시다면 할머니 사랑해요.
1: 아, 그래요.
2: 또 이게 업로드 되니까 혹시 못 들으시더라도 아, 나중에 또 들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2: 이거는 어떤 분이 편곡하셨어요?
0: 아 이거는 그 아는 동생이기도 한데 그
1: 누구냐보다는 아, 그러니까 음악의 풀이 궁금해요.
2: 클래식했던 분이 프로듀서 한 거냐 뭐.
0: 그 클래식 전공하신 분이 지금 게임 음악을 오. 하시는 분이 오. 이제 해주셨습니다.
2: 어 알겠습니다.
0: 근데 또 저는 굉장히 귀엽고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을 같이 하기로 어. 했어가지고
1: 네.
0: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조율이 좀 필요하시죠.
0: 아, 네,
1: 예, 조율 천천히 하십시오. 어 저희 집에도 밥을 좀 잘 안 먹어요. 상화 씨네는 어때요?
2: 너무 먹어요.
1: 아 너무 먹어요. 좋겠다.
2: 아침에도 두 공기?
1: 예. 저희 집에도 어쨌든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거든요.
2: 조율이 끝났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할머니의 열매 이 곡을 박수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0: 사랑스러운 노래네요. 할머니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 같은 곡이었어요. 네.
1: 지금 보면은 정민아 씨, 이정표 씨 이 계보를 이어서 지금 매실씨로 지금 가야금과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라인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보가. 아 굳이 이제 엮는다면 아. 서로가 이제 음악 스타일은 다르지만. 예. 예.
0: 그 계보의 보유자는 누굽니까?
1: 이제 매실씨는 매실씨대로 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매실류가.
2: 아, 저는 정민아류 하고 싶은데.
1: 아 정민아류.
0: 정민아류.
2: 정민아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시라서. 어?
0: 아 진짜요?
2: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0: 예.
2: 네, 정민아 선생님께 찾아가 교복 입고 찾아가가지고 네. 네. 제자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예. 같이 이제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많이 알려주시고.
1: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러면 관심이 있었던 거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1: 질문 좋았잖아.
0: 어쩌다 얻어 걸린 거지 이게. 아, 아니 근데 그렇죠.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네. 이것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죠.
2: 아 너무 필요하죠.
1: 그렇죠.
2: 많이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하고 네. 아, 지금도 떨려도 알아서 네.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아. 떨리는 게 너무 티나는 것 같아가지고.
0: 병 일종의 아. 병창이잖아요. 사실.
2: 그렇죠.
0: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아. 또 이 할머니 열매는 그냥 또 듣기로는 약간 안예은 씨 느낌이 났었습니다.
0: 안예은 씨도 있네. 네. 네.
2: 영광스러운.
1: 약간 이렇게 약간 밴딩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아. 게 아, 너무 좋았어요.
0: 나는 문어 가능합니까?
2: 나는 문어.
1: 뭐 나오잖아. 주먹밥 주먹밥도 아, 가능합니까? 주먹밥. 아,
2: 무서워 무서워.
1: 맞아 맞아.
2: 죄송해요. 이게 조율이 안 돼서가지고.
1: 아니 무서워 무서워.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졌어요.
2: 아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가 잘 느껴주실지 모르겠지만.
1: 느끼실
2: 것 느껴주시면
0: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1: 지금 음악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4682님.
2: 4682님. 네.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아는 예쁜 청년이구먼요. 노래도 좋으네요. 기억하렵니다 매실님. 감사드립니다. 예쁜 청년이라는 말이. 감사합니다. 꽈배기님. 매실씨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네요. 아 좋은 노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사진 한번 꺼내보시라. 네. 8267님.
2: 8267님. 할머니가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엄마가 샘내진 않으셨어요?
0: 궁금하다. 아니,
2: 엄마가 지금 밖에 와 있는데.
0: 예, 어머니가 네. 와 계세요.
2: 엄마가 샘내지는 않았고 굉장히 좋아했고요. 엄마도 네. 며느리로서 저희 할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모시고 있기 때문에.
0: 할머니께서는 네. 들으시고 뭐래요?
2: 할머니는 처음에. 되게 표현하는 성격은 아니세요. 그래도 좀 무뚝뚝하시지만 그래도 네. 말씀은 안 하셔도 제 마음을 다 그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쵸, 맞아요. 네,
2: 그래도 좋아하셨어요.
0: 3801님.
2: 네, 3801님 아이고 내 손주도 이렇게 생각할까 궁금하네요. 눈물이 나네요. 매실님 노래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 할머니가 보낸 것 같은 그런 글인 것 같은데요. 김치 선물 드려도 될까요?
0: 아, 그럼 좋아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1: 참 각자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방금.
2: 네. 그게 제가 쓰는 좀 이렇게 생활에 밀접하게 쓰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제 사연을 담아서 썼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의 사연을 네. 담아서 네, 들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1: 자 이제 세 번째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은 어떤 음악입니까?
2: 네, 세 번째 곡은 요즘 계절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흘러가는 지금은 벌써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저번 주에는 되게 더워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0: 바람도 차가지고 또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또 지금 제가 이 말을 시작한 순간은 또 이 곡 소개를 드리는 동안에 이미 지나갔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참 현재 지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항상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아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좋았던 때를 이제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행복한 그 순간에 알아채고 아 만끽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써봤습니다. 좀 차가워진 요즘 가을 날씨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기본적으로 네이밍을 진짜 잘하신다. 흘러가는 지금은 벌써 안녕.
0: 어
1: 왜요?
0: 길어서 네. 흘지벌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1: 아 흘지벌.
3: 나 개인적인 생각이 매실 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 있었기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고요. 예, 네, 그걸 음악으로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흘러가는 지금은 벌써 안녕입니다.

0: 흘러가는 지금은 벌써 안녕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2: 문자를 좀.
0: 네? 네, 좋아요. 이제 적응했다.

0: 우리 메시 씨 좋아요. 문자 읽을 타이밍이에요. 네. 소통해 주세요.
1: 아 네. 6834님 간지러운 말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대목이 우리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은 대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딱 그겁니다. 잘 표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0: 간지러운 말이라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 평소에 좀 그런 간지러운 말 어머님한테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1: 절대 안 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나온 가사예요.
1: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0: 그래서 나온 거야. 저도 저 작품 쓸 때 저랑 전혀 딴판인 사람이 막 튀어나오는데
1: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거지? 저 네 저 문자
2: 쑥스럽죠.
1: 네, 그렇기도 그쵸. 하고 뭔가 예.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0: 언제나 하라면서요.
1: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 딸로서 평생 이기적이어도 되나?
0: 완전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587 하나님.
1: 네, 587 하나님. 근데 가야금을 전공하신 분이 왜 싱어송라이터가 되셨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 그
0: 것 같아요.
2: 고등학교 때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2: 그러면 그 전부터 나도 하고 싶어 이제 그 생각이 들었다는
1: 거죠. 네, 맞습니다.
0: 그걸 왜 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1: 아, 제가 이제 국악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악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0: 잘하지만
1: 그 이제 저 친구는 정말 악기가 너무 좋아서 네. 산조가 너무 좋아서 막 10시간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저도 국악이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정 그 평생 국악을 해야 전통 국악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의 음악 취향은 사실 인디 음악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악기를 하면서 인디 음악을 제가 자주 듣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처음 많이 들었었고 네. 제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동안에 그 친구들이 전통적인 국악을 잘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좀 내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봐도 좋겠다.
0: 그럼요. 네, 각자 이런, 취향이 있는 거고 네,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죠.
1: 네, 가지게 됐었습니다.
2: 맞아 맞아.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 같아. 그 기질과 성향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1: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악으로.
0: 야, 이렇게 글도 잘 쓰시고 한데 가야금에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1: 아, 그렇긴 하죠.
0: 그렇죠.
1: 뭔가 네, 마음을 담아서
0: 연주를 하는 거지. 네. 네. 맞아요.
1: 직접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좀 후련한 거 있죠. 연주자로서는 사실 악기를 빌려서 말을 해야 되니까 또 더 깊은 영역이 있겠지만 아 이건 그냥 말로 딱 이렇게 멜로디 얹으면 쉽게 표현되는 건데 악기로는 어려운데
1: 쉽진 않았어요.
0: 노래로는 그래도 가능하니까.
1: 아, 맞아요, 맞아요. 예.
0: 아직도 못 다한 얘기 너무 많죠.
1: 많습니다.
0: 어느 쪽이 많아요? 약간 가족 간에 아니면 뭐 인간관계?
1: 네, 전에 그 처음에 이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시작을 하고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되게 직관적으로 많이 제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많이 썼었던 것 같은데
0: 네, 필터링 하지 않고
1: 네,
0: 오해하지 않고
1: 네, 이따가 네. 할 노래도 좀 그 곡들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어떤 말을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0: 멋있다.
1: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을
0: 맞아요,
1: 텐데
0: 맞아요.
1: 저는 무조건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또 겪으면서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0: 그리든
2: 생각이 많아요. 네,
1: 그리든 곡이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쌓여 있는데 이거를 좀 정돈하거나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정확히 표현할 그런 단어들을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창작 작업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기본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인생 공부, 사람 공부, 그리고 뭐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데도 기웃거려 보게 되고
1: 맞아요.
0: 그죠? 네. 아 좋습니다. 앞으로 뭐 메시 씨가 만들어낼 음악

0: 무한히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의 라이브는 벌써 이제
1: 마지막
0: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 제목이 보니까 우울할 땐 이 노래를 불러보자입니다.
0: 제가 궁금한 건 불러보자. 왜 들어보자 아니고 불러보자입니까?
3: 같이 불러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0: 우리가 할 게 있구나.
3: 네, 맞습니다. 우울할 땐 네, 이 노래를 불러보자. 네.

0: 자체적인 위로가 필요한 날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긍정적인 말로 주문처럼 넌 잘하고 있어, 최고야 이런 맹목적인 응원이 필요한 날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자기 긍정 주문을 외우듯이 제가 듣고 싶은 말,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넣은 곡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1: 저희가 이제 네. 어떤 걸 하면 돼요?
0: 제가 나는 정말 하면 대단해 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1: 음정이 있는 거예요? 대단해.
0: 네, 그냥 대단해, 대단해 이거고 네. 나는 내가 너무 를 하면 좋아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1: 좋아.
0: 네, 좋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1: 대단해. 네. 좋아. 이거.
0: 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나는 정말 대단해. 하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네, 맞습니다.
1: 이거요?
0: 네, 이거
2: 아주 쉬우니까요.
0: 아니, 쉬울
1: 것 같은데.
0: 쉬워요.
2: 음정이 있네.
1: 아, 음정이 있고.
0: 근데 거의 응원법처럼 네. 그냥 소리 쳐주셔도 됩니다.
1: 아~ 네.
0: 제가 공연할 때 이 곡이 제일 분위기가 좋거든요.
1: 좋아요.
0: 크게 해주실수록
1: 예, 예. 네.
0: 좋아요.
2: 이것도 MR이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1: 그렇게 크게 하라 그러면 저희는 대단해!
0: 아니, 그렇게 해주셔도
1: 좋아!
2: 막 귀여운 목소리인데
1: 맞아요.
2: 그 옆에 막 우리 이상한 소리 하면
0: 아유, 너무
1: 다투치라는 것 같아요.
0: 필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마지막 곡이죠.
0: 네, 맞습니다. 네.
2: 좋아 이거라고.
1: 자, 디렉팅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불러야 돼? 좀 밝게?
0: 그냥 아까 방금 네. 뭐 장난식으로 해주셨지만 진짜 네. 대단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2: 그러세요? 아, 그렇게요?
1: 네. 그렇게 해도 된대요.
2: 알겠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가 느낌
0: 한번 그래, 들어보시고 그래. 처음 좀 들어보시고
1: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입니다. 우울할 땐 이 노래를 불러보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대단해 이거랑 좋아 이걸 같이 부르면서 이 노래 즐겨주세요.

0: 진짜 이렇게 불러도 이게 네. 어울리네요.
1: 맞아요. 그 힘차게 해줄수록 해주실수록 저도 힘을 받아가지고
0: 아, 네,
1: 기분이
0: 다
1: 좋더라고요.
0: 어울리네요. 자, 너무 귀엽다고 난리 났는데요, 매실님.
1: 아, 감사합니다.
2: 지금
0: 문자 한번 볼까요?
2: 마지막까지 좀 소개를 더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아, 네. 시청하시는 뭐 노경수님, 팽팽팽퀸.
1: 팽팽팽퀸이요?
2: 아, 퀸이요. 아, 네. 효시멜라님.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고 매실님 노래가 이쁘고 신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귀여우십니다.
0: 반응이 진짜 너무 좋아요.
1: 귀엽다는 말을 평생 들을 걸 오늘 다 듣는 것 같아요.
2: 아, 그런 말 많이 못 듣습니까?
0: 일상에서.
1: 아, 저는 그 어쨌든 일할 때는 그래도 사회적인 자아를 장착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지금도 항상, 일이잖아요.
1: 아, 그렇죠.
2: 이것도 일인데.
1: 이것도 일인데.
0: 근데 귀여우세요.
2: 그 방금 아, 말씀하신 일이라고 한 게 어떤 일인가?
1: 아, 요즘에는 네. 그 국립국악원에서 네. 국악연구실에서 기간제 근로자 연구원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2: 뭘 연구하고 있죠?
1: 국악원에서 국악원에서 배포하는 국악 디지털 음원 담당을 오. 하고 있어서요. 이제 음원을 국악 음원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배포하고 또 관리하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업무를 지금 보고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0: 저희도 잘 알죠.
1: 아, 네, 많이 쓰시죠.
0: 그럼요. 그리고 많은 작곡가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1: 맞아요. 작곡 맞아요. 공모전도 있는데요.
0: 맞아요. 올해 저희도 소개를 했었어요.
1: 네, 공모전을 제가 담당해서 제가
0: 글을 썼어요.
1: 네,
2: 아, 그랬었어요?
1: 네, 했습니다.
2: 아, 그걸 담당하셨구나.
1: 아, 네. 좋은
0: 그럼
1: 기회로.
0: 직장에서는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좀 다른
1: 지금,
0: 목소리예요?
1: 지금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아, 근데 그것도 귀여운데요? 그것도 네. 귀여운데?
1: 아, 네. 그래서 다른 네.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2: 활동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1: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리시고 악기연구소에 소속이거든요. 예. 국악연구실 악기연구소에 소속이어서 악기연구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막 연습도 하고 아~ 네, 그래서 막 보러 와주시고 같이 동료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그랬습니다.
0: 와, 그렇군요.
2: 너무 좋다. 아무튼 이 아직 세상 밖으로 아직 안 나온 곡들도 더 궁금해지네요.
1: 아, 네. 많이
2: 지금 컴퓨터에 있는 곡들은 얼마나 있어요?
1: 한 그래도 대여섯 곡 정도는 지금 있는데
2: 지금 다듬고 있고
1: 네,
2: 뭐
1: 맞습니다.
2: 가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찾고 있고
1: 맞아요. 어려워가지고
2: 엄마에 대한 노래도 있습니까?
1: 엄마가
0: 발표는 없지만 아직
2: 그러니까
1: 없어요.
2: 아직은
0: 아직은이 아닌 것 같은데
1: 엄마 와 있는데 할머니의 열매에 다 종속된다고 생각. 아, 또 엄마만의 노래
0: 퉁쳐 약간 이런
1: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또한 예.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아. 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고려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0: 안 하겠다는 얘기죠.
2: 아니, 아니 그러면 이 집 지금 1집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집은 언제쯤 이제 발표할 계획이세요?
1: 이 집을 언제 내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없지만
0: 네.
1: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바로 곡이 써지기도 했고 음악이라는 존재가 제 생활을 다 제쳐두고 1순위였거든요.
0: 네.
1: 네, 좀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음악을 어떻게 할 건지만큼 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또 저 자신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지를 계속 배우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0: 네.
1: 좀 일도 하면서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고 또 공연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예전처럼 앨범을 빠르게 막 몰두해서 막 만들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좀 지금 겪고 배우는 것들을 담아서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본인에게 그 어떤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학예 연구사와 싱어송라이터는 또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학예 연구사가 아직 된 건 아니지만
2: 아니죠.
1: 근데 네. 거의 지금 시작하는 뭐 단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0: 네.
1: 근데 지금 저는 자꾸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이 길밖에 없다. 이 싱어송라이터의 길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생활을 해

0: 감사합니다.
1: 어, 좋다. 못 먹을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네요.
0: 맞습니다. 오,
2: 너무 좋아.
1: 네. 아, 어디서 취객한 분도 들어오셨는데
2: 좋아. 죄송합니다.
0: 아니, 너무 좋았어요.
1: 근데, 네. 근데 이게 맑게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0: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 안에서 국악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1: 아, 국악원에서?
0: 네네. 일들도 제가 볼 수 있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2: 저를
0: 저를 다루는 것에 뭐 예전에 우울할 때는 계속 자기만 하거나 뭐 스케줄이 없으면은 저를 제가 좀 끌어서 움직이는 게 어려웠는데 네. 또 강제로라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1: 또 도움이 네네, 된다.
0: 도움이 정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2: 일단 투트랙으로 쭉 가셔야겠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2: 오케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방송 전에 많이 떨려요 하셨는데 오늘 버스킹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 이제 많이 풀린 게 보여요. 많이 풀리셨어요 이제.
0: 이제야 풀리면 안 되는데 아까 처음부터 풀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아니 좋았어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마칠 때 꼭 뭔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2: 그걸로도 가사 이제 막 쓰여질 것 같은데.
0: 네, 제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렇게 또 뜻깊은 날에 제가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제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다면 너무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2: 끝으로 그래도 함께 온 엄마에게 한마디는 간지럽게. 네.
1: 아까 가사 있었잖아.
2: 간지러운 말로.
1: 간지럽게 해도 좋아.
0: 보여주는 게 좋다고. 엄마는 항상 저희 딸이 셋이에요. 네. 제가 장녀고 10살 차이 나는 둘째가 있고 그다음에 셋째가 저랑 띠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딸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이 드는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엄마 도움을 받고 있어서 맨날 필요할 때마다 엄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정말 너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오늘 준비할 때도 악기 들어줘서 고맙고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보다 이제 제 주관을 가지고 사는 거를 원하거든요, 엄마가.
2: 우와,
0: 근데
2: 멋지시다.
0: 제가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항상 지지하고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네. 그런 엄마여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도 고마워요. 아빠도 있거든요.
2: 네, 아빠는 그 정도면 됐어요. 네, 아빠 이해하십니다.
1: 아빠는 다 알아. 네, 알겠습니다.
2: 어머님이 눈물 또르르 흘리셨대요.
1: 아이고야,
0: 맨날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2: 좋으니까 그렇죠.
0: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2: 얼마나 행복한데요.
1: 그거를 우니까. 엄마가 돼봐야 알아요.
2: 또 늘 크크 나온다.
1: 아니 나는 눈물 나.
2: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요. 맞아요.
1: 어머니 손에 아기를 맡길 때의 그 엄마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0: 되게 좋아했던.
2: 됐어. 자 이제 마무리하자.
1: 자,
2: 오늘 이럴 때가 됐어.
1: 오늘 갑시다. 갑시다. 집에 갑시다.
2: 자 지금까지 매일 가야금의 명주씨를 뜯으며 노래하고 네. 만드는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매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요 오늘 끝 음악으로 AMB의 봄빛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2: 네.
1: 여러분들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꿉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예전에 방학 숙제로 한글 팬글씨 교본을 완성했던 정성들이 완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권을 이렇게 잘 완성하고 나면 꽤 글씨체가 예뻤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지금은 글씨를 안 쓴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예뻤던 글씨체도 가물가물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글씨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사람들의 글씨체조차 가물가물해졌죠. 한글날인 오늘 오랜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만의 글씨로 짧은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글자 한글자 눌러 쓰다 보면 한글의 모양이 새삼 눈에 들어올 거고요.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느끼고

박민희의 소리로 여창 가곡 반우 반개 반엽 남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이 생기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쉽게 주고받으면서 손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죠. 그래서 직접 손으로 한글을 쓰는 일은 확실히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사이 패션이 되기도 하고 춤이 되기도 하고 설치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생명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가을이기도 하고 글씨 쓰기 좋은 그런 날이기도 하고 꽤 오래전부터 만년필을 쓰고 있는데 만년필 쓰는 겸 또 이렇게 사놓고 안 쓰면 아내한테 혼나니까요. 예, 쓸 일을 마련하다 보니까 어느새 일기를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수다를 떠는 것보다 써야 마음이 풀리는 날이 있죠. 특히나 속상했던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일기장에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휘갈겨 쓰고 나면 누구한테 하소연한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줄었나 싶을 만큼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글씨가 예쁠 필요도 없고 문장이 잘 다듬어질 필요도 없죠. 화를 내면서 쓰면 글씨도 같이 화가 나고 서운한 날에는 글씨까지 축 처져 있기도 합니다. 마음을 글자에 조금 옮겨놓고 나면 가슴 안에 있던 자리도 조금 넉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한글날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보내기 위한 글도 좋고요. 그럴 여력이 없다면 내 마음을 하나 알아주는 글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박또박한 서울말을 그대로 가락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지영희류 해금산조 김성아의 해금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 진행을 이 가락처럼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영이류 해금산조 한글날 들으니까 더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김성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잡가 초한가입니다. 권재은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한가 영웅 허갈들아 초한 승부들아 하버서 차린지 양부지라고 순인 시인이라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선아 신면매복태해진아를 둘러치고 조패왕을 잡으려는 재임 전하병마도 원수는 표모걸식 한신이라 청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허니

땅이여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기만한 이 작은 배왕을 유인하고 산자를 놓는 장자방은 개명산 주야월에 옥동서를 슬피 부르러 발천제자 해산할제 때는 마침 어느 때냐 구추삼경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대기력이 슬피 울어 개개수심을 도와주고 전방만리사지 중에 장중해야자 못드는 적은 사이야 너희 해패왕이 역진하여 강중에서 죽을세라 고생 모사하는

들기느냐 저를 가불 거쳐 있고 나를 한 장검 빼어드니 장검같이 해중한 몸이 전장 거머니 해가구나

다시며 조강백성의 이보림 단전반측 생각하니 8년 풍진 다 지내고

빈방한 아내 너희 부모 허장탄 수심 어느 거라

이마 위에다 손을 얹고 매에 올라받아다가 망부석이 내가구나.

0: 불러 밤낮 없이 슬피 운이 간장이 가성는구나 밤사나의 상천밭은 어느 장부가 주이며 이웃집에 해빚은 수은 누구를 내가 이어 원할 소냐 점전고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한왕이 해원 불살 항군 이로구나 가련하다 조폐왕은 어디로 갈 거나
1: 권재현의 소리로 서도잡가 초한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노래 잡학사전. 오늘은 용비어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서사시입니다. 서사시는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혹은 영웅의 업적을 담고 있는데요.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선조들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고요. 왕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덕을 쌓고 하늘의 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후대 임금은 선조의 공덕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는데요. 제1장은 해동 육룡이 나르샤 하는 일마다 천복을 받으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2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그치지 않으니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작품이고요. 한글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용비어천가와 관련이 깊은 정

제도 있습니다. 바로 봉례의인데요. 이 봉례의는 세종 29년인 1447년 무렵에 용비 어천가를 노래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정제로 창제되었습니다. 봉례의를 구성하는 음악 중 여밀락은 한문 가사를, 치화평과 취풍형은 국한문 혼용체의 용비 어천가를 노래했는데요. 여밀락은 백성과 함께 즐기자는 뜻이고, 치화평은 평화를 이룩하자는 의미, 그리고 취풍형은 풍요를 누린다는 뜻이 있어서 세종대왕의 정치 이념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여밀락을 오늘 감상해 볼 텐데요. 여밀락은 한문으로 된 용비 어천가의 1, 2, 3, 4장과 125장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노랫말은 사라지고 기악곡으로 남아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여밀락 승평만세지곡 1장 보내드립니다.

여밀락 승평 만세 지곡 1장 보내드렸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가사 109사 보내드릴 텐데요. 이한교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이한교의 노래로 가사 109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은 창극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이 대목 준비했습니다. 김현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불연히 어제부터 구경도 뜻이 없고 굴리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히 돌아와 동원에 배운 우왕 내가 잠깐 다녀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모다 와서 걸고 징금의 백자루니 보는 광알 후에 가진듯 눈은 천연히 순양을 대하는 듯 눈 감으면 옆에 있고 눈 뜨면 간 곳 없어 깊은 상상의 신병 어린 창제야 다 근처 실성 발광되는구나
2: 아이고 살겠다 예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결이 형제하자 예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3: 고려님 대관절 어쩌란 말씀이오
2: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나 한 장 전하여 주게
3: 도련님 저분이 정 그러시면 편지나 한 장 써줘 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 없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은 마음이 없고 편지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윤놈 생각이니 편지나 어서 써줘 보시오
1: 도련님이 두 무릎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만은
3: 여보시오 도련님 아고 편히 앉아 편지를 쓰십시오.
2: 내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라는 옛 문자가 있나니라. 정성 없이 써서 일이 될 것이냐?
1: 도련님이 편지 써 보낸 후에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내려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훨쩍 뛰어 읽더니만은
2: 아서라 이 글도 정신없어 못 읽겠다 국직국직은 천자를 읽어보자 하늘 전 따지
3: 참 도련님 삼경 읽다 사서 읽다 사략 읽다가 이번에는 천자 읽으시오
2: 무식한 내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한 것이 질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내 읽을 게 들어보아
3: 예.
2: 자 시오 생철동이 불운 행사시 우유창창흥 하늘천 축시 생지 허지요

하면 풍산과 치우동서남북 중앙토색의 누왕 천지사방 몇 만리

세홍석 기자 주연 홍범구 용돌봉 제재군 생소약 중에 화급파라도거지랑 어제 송덕장월씨 우추되어 이름다리 억조장생경양나 강우전을 나눠

정기울치 28수 하도 나서 춘성공지 절치 가령금대 속창가 월당금 치구 절수 전

잔? 내가 높거든 내 팔을 빚고 이만큼 물으라 오른데 삼복성년 구슬 땀에 소설에서도 울소 언제 만날 기약 없이 주장 혼자만 가방 어서 다시 보고 싶어질 악삼 추운 가을 추 우리가 이러다 백발이 구면 소년 풍도는 거둘 수 남목 한천 찬바람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백영춘의 소리로 서도의 입창, 뒷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판소리 배비장전 중에서 배비장이 애랑에게 반하는 대목입니다.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사또는 비장들과 여러 기생들을 시켜 거무춤 배따라기 술 따르며 한참 즐기는 뒤 배비장은 가장 청렴한 척하면서 칭암절벽에 외면하고 앉아갖고 남들이 노는 것을 비웃고 그란 수를 지었으니 천장 아니하냐.

한참 동안 그를 없는디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양한 또아 어린 곳에 일생비인이 나오더니 오래랑 애리다 그러면서 반단 초태를 다부린다. 백포장 농인간으로 흘랑달

야, 체질 누가요? 똑한 좀 먹던 뻥치고 엉덩이도 씻쳐보고

대배장이 그만큼 거동을 부던 어깨가 실로 오고이 시끄럽 머리가 아찔 정신이 캄캄 군대 남정 간곳 없이 도로 읍나

한숨 쉬던 숨을 헐떡헐떡헐떡 하이며 아이고 저의 인내가 누구인지 나중네.

사또는 벌써 눈치를 챘겄다. 여러 비장들과 기생들을 채촉하야 자 이제는 그만 내려가자 하고 모두 다 내려가는 뒤 배비장은 땀만 먹고서 귀병으로 배를 하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여러 비장들은 속으로 웃고 하는 말이 벌써 반했구나 저 잡것이 근성으로 인사를 하면서 예방께 없어 급 광란이 난 모양이구려 그 내게 침 있으니까 침 한 대 맞아볼랍니까 배비장이 칠색 아니올시다 조금 진정하면 날 틴께 이제 염려 말고 한 걸음 먼저 내려가시오 여러 비장 눈치 터고 방자불러 하는 말이 너희 나리가 본병이 또 도졌구나 어? 진정되면 모시고 내려오너라 우리들은 사또님 메시고 먼저 내려가야 하느니라 배비장 헌인사로 통관님네 먼저 내려가시오 진정되면 뒤따라 곧 내려가오마는 사또님께 죄송하다고 여쭤줘 여러 비장들 서로 눈짓하고 내려가니

배비장은 꾀병으로 배를 앓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방자놈도 건성으로다. 나지님이 그다지도 애를

만큼 갔나 보아라.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중대에 내려갔소이다. 다시 한번 버려보라. 아이고 배야. 산모롱이를 지내갔소. 또 보아라. 아이고 배야. 수벌 상경에 가려였소. 산외 노전에 군불견이라 하니 이제는 내 배가 아프지 않다. 보여 가는 저 여인을 가까이 가서 보내줬다. 개변화 쪼져버린 길로 가만가만 사뿐사뿐 손재 없이 기어가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예 방자야 요렇게 불러놓은 방자놈도 그대로 대답하니 말 공대는 간대겁네. 뭐들라고 불렀사소 뭐들라고 저기 저기 저거 좀 뭐라 아 무엇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 왔다 이놈아 요란하다 조용히 간져서 구경하자 물에 놀고 산에 놀고 백만 교태로를 다우린다 금도 갖고 곡도 갖고 육녀 선녀 월서시와 양비도 갖고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이고 상한 병 들겠네 방자는 왔다 무엇을 보고 나리께서 그렇게 미치시오니 이놈아 저기 저 여인네가 안 보인다 이 말이냐 에? 방자는 보되 오라 나는 나리놈은 무엇을 그렇게 보고 환장을 하시나 했더니만은 남이 유부녀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렇게 그냥 눈구녕이 확 뒤집어졌소. 배비장이 부었다는데만 반가워서 요구도 먹은 건 그마다 오라 오냐 오냐 인제 부었구나 인제 부었어. 그 대체 상놈의 눈이란 게 말이여 대단히 무디구나 무디여. 방자도 꼭 허는 말이 예 예 맞았어야다. 소진의 눈은 상놈의 눈이라서 나리님보다는 대단히 무디어서 저런 비례의 것이 안 보입니다. 그려 사람의 마음도 반생에 달라서 나리의 마음은 소인놈 맘보다 컴컴하고 음탕하여 남녀 유별체면도 모르고서 주중 여자가 모욕하는 모양을 보고서 욕심이 잔뜩 생겨 눈을 딱 보러 뜨고 구경하고 요새 서울 양반입네 양반 양반 자세하고 여자라고 하면 체면도 없이 욕심을 낼 때나 안 될 때나 분간 없이 함부로 덤부로 덮어놓고 덤비다가 그저 다리형 옹돌의 뼈가 착신 부러질 것이오. 배비장은 방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에이 상놈한테 모욕을 당했구나 생각하더니만은 다시는 내가 안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눈구녕은 저

점점 그 여자계로 돌아가는구나. 방자란 놈이 헛기침하면 어흥! 해놓은 것이 저 여자가 깜짝 놀래 물 밖으로 쑥 나오더니만 장막 안으로 튀어들어간다. 배비장은 그만 두 눈이 캄캄 온몸이 벙벙 정신을 잃고 우두근히 앉았다가 내 이놈아 내 기침 헛기침 한마디로서 낭패로다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 한참 동안 정신을 차려갖고 예 방자야 너 저 백포장 밖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저 여인네한테 하는 말이 저기 저 이산 중에 왔던 과객이 기갈이 자심해서 혹시 음식 있으면은 기간만 면하게 해주시면 은혜 백골 난망이라고 하고 그 동정을 좀 살펴보느라. 아따 소인놈 상놈이라고 아 그런 신분까지 하라시면 겨, 아 소인놈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신분으로만 못하겠소. 아 생면부지 나무 여자 보고 어떻게 음식을 달라라고 합니까? 아 그러다가 난장 박살 맞아 죽으려고요? 예 방자야 매를 맞게 되면 너는 도망을 가거라. 내가 대신 맞아 줄 테니께. 방자놈이 할 일 없이 나리가 정 그렇다면은 지가 다녀오지요. 방자가 못 이기는 척 하고서 충충충 가더니만 설렁설렁 가더니만 저를 꾹벅꾹벅 하고서 쉬쉬쉬쉬 애랑아 배비장이 벌써 니한테 반해버렸다잉. 음식 있는 대로 차려다고 애랑이 빵 끄듣고 음식상을 차리엔 흔디 온

금채환계를 좌르르르르르르르르 빛깔 좋은 청주백군 투견화 한지없이를 소담 어깨에다 놓고 물건농식 홍산백산 산딸기를 맞춰놓고 동정초파 맑은 모닥

0: 하지만 기다리자 심하다가지 네 음식을 보내더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양이 산악 대강 포식하고 그곳에 있지를 말고 부자는 견지에 가기라 하였으니 속가천리 하여라.
1: 배비장전 중에서 배비장이 애랑에게 반하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배비장이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보기에 좀 안타까울 정도의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음에는 또 그 대목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보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박동진 명창의 어떤 재담이 살았을 때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농부가 자진 농부가 보내드릴 텐데요. 신쾌동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신쾌동의 검은고 연주로 남도민요 기악연주곡 농부가 자진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악, 오늘은 젊은 연주자들의 산조 병주를 준비했습니다. 해금 연주자 강서연과 검은고 연주자 최유빈으로 구성된 무르익이라는 팀이 산조 병주로 첫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무르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며 무르익는 전통음악을 지향하는 전통음악 듀오입니다. 강서연, 최유빈 씨는 둘 다 20대 후반의 젊은 국악인들인데요. 한예종 학교 선후배인 두 사람은 전통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음악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전통음악을 연구하고 재해석해서 연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무르익이라는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산조병주는 2022년부터 작업을 한 것인데요. 민속악의 꽃이라는 산조를 두 악기가 함께 연주해서 그 멋을 더욱 극대화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민속악의 다양한 어법과 선율 진행 방식을 중심으로 가락을 구성했습니다. 지영희류 해금 산조와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에서 출발해서 다른 악기 명인들의 산조 가락과 민요, 무용 반주에 사용되는 가락 등을 해금과 검은고로 녹여냈고요. 직접 구성한 가락도 담겨 있습니다. 음악은 중무리 장단으로 시작을 해서 중중무리, 언무리, 자진무리로 진행되는데요. 이 곡은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전통음악 듀오 무르익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음악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꾸준히 남기고 전통음악의 멋을 온전히 전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팀 이름도 무르익은 무르익다, 무르익을까 뭐 이렇게 뒤를 붙이지 않고 무르익에서 끝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산조 병주 무르익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무르익의 연주로 산조 병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또 젊은 전통 연주팀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노래가 좋다 해서는 이런 분들의 음원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만큼 반가운 게 또 없죠. 예, 여러분들께도 자주자주 이 선곡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니호의 소리, 이승희의 해금 연주로 팔도 유람가 준비했는데요. 글쎄요, 앞서 들은 무르익의 어떤 그 시절을 똑같이 견뎌냈던 선배들의 어떤 젊었을 때의 음악을

안희호의 소리, 이승희의 해금연주로 팔도유람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자진난봉가 준비했는데요.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소식입니다.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가는 보존회들의 공연이 국립국악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10월 1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철영금 보존회의 네 번째 전통공연 시리즈 현일류 산조의 길이 펼쳐집니다. 현일류는 철영금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물결,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산조에 주목해 다양한 현악기의 산조를 한자리에서 만나봅니다. 특히 한갑등류 검은고산조와 백인영류 아쟁산조,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철영금의 울림과 표현력으로 원곡의 음악적 색채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음향적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15일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서울 검은고 풍류보존회의 제7회 수연의 풍류 3죽 금보 검은고 줄풍류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의 중심엔 1841년에 만들어진 검은고 악보 3죽 금보가 있습니다. 당시 연주되던 다양한 가락을 기록한 고악본인데요. 이번 무대에선 3죽 금보에 담긴 검은고 줄풍류를 오늘날 전해지는 서울 줄풍류와 함께 연주합니다. 줄풍류는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실내에서 차분하고 우아하게 연주하던 전통 합주음악인데요. 특히 200여 년 전에 악보에 기록된 가락과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서울 줄풍류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음악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공연 모두 전석 초대로 진행되니까요. 10월 11일엔 철영금으로 듣는 다양한 현악기 산조의 매력을, 15일엔 옛 악보와 함께 검은고 줄풍류의 깊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흥과 신명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축제가 서울과 대전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제4회 한국장단음악축제 장단유희가 펼쳐집니다. 한국 전통 장단을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축제인데요. 장단 포커스, 장단 크리에이티브, 장단 스테이지 세 프로그램이 이틀간 진행되고요. 공연뿐 아니라 직접 장단을 배워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원 국악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전에서는요. 10월 13일과 14일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무왕연희축제가 펼쳐집니다. 농악을 중심으로 전통 연희와 타악, 춤과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단과 연희가 만들어내는 우리 전통음악의 생생한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0: 보시죠. 나무들이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는 10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고즈넉한 숲길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인데요. 이 가을 왕릉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조선왕릉 12곳에서 펼쳐지는 2016 세계유산 조선왕릉 축전입니다. 축전은 10월 16일 육릉과 건릉에서 열리는 개막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데요. 이어서 전통 소리와 무용, 음악과 영상, 빛이 어우러진 왕릉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전 기간엔 왕릉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투어도 마련됩니다. 푸른 능선을 배경으로 야외 뮤지컬과 클래식, 국악을 즐기는 로열 스테이지가 열리고요. 조선시대 왕릉을 관리했던 능참봉이 직접 왕릉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과 창작 판소리 공연도 준비됩니다. 500년 왕실의 역사와 고즈넉한 숲길, 그리고 공연과 체험이 한데 어우러지는 2016 세계유산 조선 왕릉 축전. 자세한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세계유산 조선 왕릉 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먹을 갈아 붓으로 쓰던 편지에서 연필과 볼펜의 시대를 거쳐 꾹꾹 누르던 버튼에서 가벼운 터치에 이르기까지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해주는 게 글이죠.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부터 말로는 다 전해지지 못할 묵직한 진심 담은 이야기까지 이제는 말보다 글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더 많아진 세상인데요. 먹과 화선지에서 손가락과 스마트폰으로 글을 적는 수단과 매체엔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요. 그 세월 내내 변함없이 소통을 이끄는 중심 도구는 한글이라는 것. 그만큼 한글이 완벽한 문자 체계라는 산 증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0: 하늘소리 중창단의 노래로 세종대왕의 마음 들으면서 10월 9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개천절 대체공휴일로 이어진 연휴로 시작돼서 또다시 한글날부터 주말까지 연휴로 마무리되네요. 이 한글날이 지금과 날짜는 달랐고 이름도 당시엔 각야날이었지만 어쨌거나 1926년부터 기념되기 시작해서 올해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고요. 한글이 반포된 1446년으로부터는 580돌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6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를 동안 우리가 입는 옷,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변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발명되고 발견돼도 시대가 변하고 더 좋은 게 나오면 금방 사라지고 잊히는 세상에서 600년 가까운 세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명됐다가 사라졌을지 가늠도 할 수 없죠. 하지만 한글만큼은 사라지기는커녕 쓰면 쓸수록 그 우수성에 새록새록 감탄하게 된다는 것. 이토록 완벽한 문자를 그 옛날에 발명해 주신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큰 자부심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 냉빙고에 많이 많이 저장해 주세요. 샵 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쿵 앱에서 사연 쓰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 판소리,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의 일부 들어보실 텐데요. 정철호의 소리입니다.
1: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로 농사 직설, 삼강 행실도 팔도 지리지, 향약 집성방, 동국 정운 등 각종 서적을 편찬케 하시고 이를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배우기 쉽고 쓰기 편안한 우리 글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셨구나.
2: 예.
1: 제왕 박백년.

0: 학자들아
1: 수
0: 글자 글자 우리의 글자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오세.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한 우리 문자 우리 글자 무엇이든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보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어오세. 한자는 글자가 너무 많고 쓰고 배우기 힘드는지 우리 말을 다 적을 수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우리 생활에 맞는 글자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보자. 그때의 세종대왕께서는 앉아 생각, 누워 생각,

그러나 우리 대왕 머릿속에 글자 생각뿐이로다.

어느 날 세종대왕 책에서 눈을 들어 유심히 앞을 바라보다 꼴제걸 제예거로다 관자문이 문자래 신기하게 느껴진다 문자를 이리저리 뜯어보니 이리 보면은 기억이요 저리 보면은 니은이요 어떤 것은 네 것이요 저리 보면 니은이라 천체는 미음이요 하늘을 향해 비읍이다 서로 기대어 쉬으시고 문고리는 여기라 혀와 이가 만나 소리나니 치읓과 치읓이요 입술에서 비읍이요 웃음소리 이응이라 하늘

훌륭한 문자님이 분명하고 분명하나 골치 골치 골치 이거지 이거지 바로 우리 글자로다 하늘어 소리로다.

정철호의 소리로 창작판 소리,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의 일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멋진 공연 초대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2016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세 번째 전쟁입니다. 독창적인 언어와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과 질문을 탐구해온 극작가이자 연출가 박본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첫 공동제작으로 연출한 작품이고요. 마법이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세 국가의 전쟁을 다루는데요. 작품은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전쟁을 재현하기보단 전쟁을 둘러싼 이미지와 감각 그리고 다양한 서사들을 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특히 연극과 음악, 노래, 무용, 합창이 어우러져 오페라와 연극의 경계를 허물며 오페라 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을 제안하는 작품입니다. 10월 16일과 17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중에 17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새싹 초대할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함께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 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도 마련돼 있는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안예은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10달 아흐레.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처음 이 문자에 붙인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엔 그것을 만드니, 즉 세종 임금의 시점이 반영돼 있지만 세종은 백성들이 직접 이 글을 부를 이름도 따로 지정해 뒀는데요. 바로 언문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 서적의 편찬과 인쇄를 위해 궁중에 임시로 설치한 관아 이름이 언문청이었는데요. 이 언문이란 용어엔 일상 속 말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의미가 담겼죠.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한글을 이르는 일상적인 명칭으로 쓰이다가 1894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언문을 새 나라의 공식 문자인 국문이라 선포했고요. 1910년대에 주시경 선생을 중심으로 한 국어 연구가들이 으뜸가는 글,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한글이란 명칭을 짓기 전까진 국문 또는 언문이 우리 글을 칭하는 보편적인 명칭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대부터 불려온 노래 중에 국문 뒤풀이 또는 언문 뒤풀이라고 불리는 곡이 있는데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각 절의 첫 구로 삼아서 재미난 사설을 엮어가는 노래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이런 사설로 시작되는 국문 뒤풀이는 가갸 거겨 가이 없는 이내 몸이 그지 없이도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을 나열해가며 비슷한 발음으로 연상되는 말을 이어가는 언어 유희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전병훈의 소리로 감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병훈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외워야 할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는 게 정말 효과가 좋았었잖아요. 어쩌면 옛사람들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순서를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른 건 아니었을까요? 처음엔 학습을 위해 시작된 노래였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가사 붙이는 게 재밌어서 노래가 점점 더 길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국문 뒤풀이가 재즈와 결합해 새로운 색깔로 탄생한 음악을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경기 소리꾼 이희문과 재즈밴드 프렐류드가 뭉친 한국 남자 2집 음반에 수록된 국문 뒤풀이고요. 이어서 국악전자유랑단의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통일부에서 개최한 2023 통일염원창작대중음악경연대회 통일로 가요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만든 국악전자유랑단은 뉴트로 댄스팝 듀오 뉴튼과 봉산탈춤 전수자 권단이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국악과 전통연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결성한 팀인데요. 봉산탈춤 제4과장에서 추바리가 자신의 아이인 마당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부르는 언문 뒤풀이를 바탕으로 이 노래를 재창작했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한민족의 언어인 가나다라 마바사를 함께 부르며 그리움의 마음을 풀어보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네요. 그럼 먼저 이희문과 프렐류드의 국문 뒤풀이부터 국악전자유랑단의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들어보시오, 동네 사람들. 헛대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오. 에이. 한민족 남과 북으로 갈라져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한이 맺혀 눈물이 넘쳐 안 흐를 수가 없소. 해라, 이왕지사 다른 방도가 없으니 우리 신명나게 노래로나 한번 불어보자.

국악전자유랑단의 연주한 노래로 가나다라 마바사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이희문의 노래 프렐류드의 연주로 국문 뒤풀이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으로부터 출발해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순서를 배열해 말을 엮어나가는 노래 국문 뒤풀이와 이 노래를 재해석한 음악들까지 이어드렸는데요. 다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가 천재 작곡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세종이 작곡한 대표곡 여밀락에도 훈민정음과 마찬가지로 백성민자가 들어있죠. 더불여 백성민 즐길락 그의 모든 업적이 백성과 더불어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동력삼아 이룬 것들이었다는 걸 이 곡의 제목이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밀락의 선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두 곡의 음악을 오늘 코너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나비의 여밀락인데요. 시나비는 영화음악 감독, 기타리스트, 드러머, 대금 PD, 국악 전통 타악 뮤지션 등 총 7명의 멤버로 2021년에 결성된 월드뮤직 팀입니다. 2022년 12월, 쏘아올린 작은 공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

두 번째 앨범 포레스트에 역시 첫 트랙으로 수록된 곡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라까지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시창 관산육마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면 일상의 여유가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을엔 전통음악 듣기가 더욱 좋습니다. 우리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여백의 미를 더 깊게 음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맘때 늘 생각나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추강이 하며 시작되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적막한 가을 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두보의 시 등악양루 탄관산육마를 노래한 서도시창입니다. 청아한 단소소리와 함께 듣는 노래가 일품이죠. 오늘은 시창 관상육마 김어라의 노래로 함께하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황혜리의 노래로 몽근포타령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이번 주 공연 초대 이벤트도 마감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0월 16일과 17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오페라극 세 번째 전쟁 17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이 포함된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 여러분께서 저장해 두신 이야기와 음악들이 담긴 문자 냉빙고로 가볼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 금요일에 남겨주신 사연들부터 꺼내볼게요.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 어서 오셔요. 저는 어제 보낸 시간도 아깝고 그리움네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매일매일 지나는 시간이 아쉽지요. 3790님께서 늦은 퇴근길 고고 해주셨네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4921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만나 언제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765님께서는요. 가평에 가서 배도 타고 만난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가을이 더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잘 연그러가는 노인이 돼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시원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 노인의 날 우리 항상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가집시다 해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자, 0750님께서도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 6186님께서는 역시 아리랑이에요 해주셨는데 10월 1일이 나운규의 아리랑 100주년이어서 그 기념해서 또 아리랑 띄워드렸었는데요. 이거 들으시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8888님께서도 우리나라 제일 많은 고개가 아리랑 고개인데 고개마다 넘어가기에 맛이 다르네요 해주셨고요. 3790님께서요. 슬픈 것인가 희망가인가 연타로 들어보니 참 맛있네요 해주셨어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오늘도 일 댕겨와 들어요. 아침 기온 2도. 차량에 성애가 꼈네요.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겄지요. 그럼 또 휴식에 겨울이. 오늘 저녁은 탕수육에 이슬입니다. 내일은 땡땡이 치려고요 해주셨는데 아유 우리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겨울이 조금 더 일찍 찾아가고 있네요. 자, 5919님께서 이원재가 부른 희망가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이원재의 희망가.

이원재의 노래로 희망가 듣고 왔습니다. 5919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능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남겨주신 이야기들도 꺼내볼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메밀꽃

칩니다. 달밤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다는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나지만 햇살을 받은 작은 꽃의 새하얀 밝음과 꽃분홍 수술의 화려함이 나그네 손길을 잡은 듯 합니다. 가뭄에 나지막히 자라 꽃을 피운 메밀이라 수확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속이 조금 타들어가지만 어여쁜 꽃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이런저런 일로 만나를 며칠 못 만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신라예술제 연극 리허설, 주말에는 릴레이 융합 콘서트와 공연 촬영으로 바삐 보냈네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지역의 예술인들과 나누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 바쁜 가을인데 올해는 더 많은 공연을 만나고 있어 더 바쁘게 되었습니다. 간혹 꽃편지를 못 보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소박하게 예쁜 메밀꽃 사진과 함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문자를 주셨는데요. 1790님께서 이런 또 재능 기부도 하고 계시군요. 역시 사진을 잘 찍으신다 했더니 정말 멋진 재능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언젠가 공연을 우리 1790님 앞에서 하게 되면 멋진 사진 부탁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봄이 누님 출첵합니다. 저는 오늘 대체 공휴일에도 일하고 와서 저녁으로 칼국수 라면에 해물 믹스, 불닭 소스, 청양고추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이렇게 쉬는 날 일하셨으니까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는 거 해드셨네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0093님께서 계란찜 레시피 물에 멸치 육수 조금 넣고 팔팔 끓이세요. 물이 끓으면 계란 풀어서 넣고 새우젓, 고춧가루 조금 넣고 불을 최고로 약하게 하세요. 그러면 계란이 잘 익어서 맛있게 됩니다 해주셨네요. 저도 한번 꼭 해먹어 보겠습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는요.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한 주도 보미님과 함께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 대체 휴일에 대체 불가 방송 만나와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라디오 극장 들으시고 하하 저도 이런 적 있었어요. 아끼느라 오래 안 신은 신발이 사가서 난감한 적이요. 우리 보미님 연기는 점점 잘하십니다. 재밌는 라디오 극장이네요 해주셨는데 그날 라디오 극장에 이 오래된 신발을 너무 오랜만에 신어서 밑창이 네, 낡아서 떨어져 나간 주인공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4682님께서도 지도 그렇게 당한 적 있어 웃음이 나네요. 아끼던 등산화를 아무 생각 없이 신고 나갔다가 밑바닥이 사가 떨어져 나가서 중도에 하산한 적 있답니다 하고 또 추억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영기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냉빙고 문 닫을게요. 이춘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본조 아리랑.

이춘희의 노래로 본조아리랑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도로시아의 연주로 아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변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그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저기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 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상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글자를 적어봅니다. 괜찮아, 고마워, 보고 싶어. 참 신기하죠.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글자로 형상화되어 눈앞에 놓인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2023년 한글날 기념 창작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두리가 쓴 시에 이진욱이 곡을 붙인 낫달, 테너 우재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이 고마운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손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글은 함께 머무르죠. 한글은 잘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삐뚤빼뚤 적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알아볼 수 있죠. 좋은 글은 글자를 예쁘게 쓰는 것보다 우리의 예쁜 마음을 누군가에게 무사히 건네주는 것, 그게 세종대왕의 마음과도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하영이 부르는 박수진 시 장동인 작곡 바람의 말, 테너 이명현이 부르는 권순자 시 손종훈 작곡 고마워요 두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하영이 부른 바람의 말, 테너 이명현이 부른 고마워요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에서 가을을 맞아 오랜만에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8회 세일 한국 가곡의 밤이 열리는데요. 저도 참여하는 공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선율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올해의 주제는 하나의 시에 쓰여진 두 가곡, 동시 이 곡입니다. 같은 시 한 편을 두 작곡가가 각기 다른 선율로 풀어내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김효종, 그리고 저 바리톤 양준모의 목소리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 입상자들의 무대와 수상작 초연, 세일 한국 가곡상 시상식도 마련됩니다. 무려 7만 원 상당의 애석 티켓 2장씩을 애청자 5쌍께 드리니까요. 이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중에 공연이라고 쓰셔서 본인의 이름과 함께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정태준 시인의 시 추심에서 뽑았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 맘에서 오는 소리 지는 잎에 사연 적어 시냇물에 띄워볼까 행여나 내님이 받아보실까.

안산시립 합창단이 부른 정태준 씨, 정태준 작곡, 추심, 바리톤 김건희 부른 김서월 씨, 정영주 작곡, 먼 후일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니까 평소에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고마워, 잘 지내, 보고 싶어, 혹은 아주 짧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우리는 참 많은 마음을 건넬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가진 가장 익숙한 글자들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건네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세일 한국 가곡의 밤 공연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평거 초강 어부입니다. 강숙현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리 국악관현악단 제150회 정기연주의 공연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바르도 달빛 축원이라는 제목으로 세 곡의 국악관현악곡과 검은고와 아쟁 두 곡의 협연곡 총 다섯 곡의 국악관현악곡으로 구성돼 연주됐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인은 현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리 국악관현악단 김상우 각장이 맡아서 공연했고요. 첫 곡의 시작은 원일 작곡의 달빛 항해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 달빛 항해는 전통 선율과 장단을 이색적인 음향으로 풀어낸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입니다. 1악장 달빛춤에서는 황해도민요, 몽금포타령 선율과 경기도 무속장단의 터벌림, 올림체, 자진모리 장단으로 변주되어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2악장 마음의 우리에서는 궁중음악 수제천 선율을 모티브로 삼아 태평소와 소금이 음을 이어가는 음향 대비가 그 특징으로 감상할 수 있고요. 이어진 선율과 장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달빛 항해라는 제목만큼이나 이색적인 항해의 느낌으로 이날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그럼 첫 곡 달빛 항해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리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첫 곡, 달빛 항해 감상했습니다. 두 번째 곡은 거문고 협주곡 강상유월입니다. 작곡가 오혁의 작품으로 작곡가의 관점에서 풍류의 세계를 그린 곡인데요. 풍류는 자연과 물화일체를 이루는 세계이며 강위에 달이 논이는 풍경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우아의 세계를 거문고 연주로 표현했습니다. 옛부터 거문고는 선비들의 풍류 악기로 풍류방에서 연주되어 온 대표적인 악기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거문고가 지닌 전통적 사유와 풍류적 느낌을 거문고 연주자의 손끝으로 관객들께 선사한 공연이었습니다. 거문고 협연에는 제16회 박녹주 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과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이수자인 유소희 단원이 함께했습니다. 그럼 거문고 협주곡 강상유월 감상하겠습니다. 거문고 협연에는 유소희입니다.

세 번째 곡은 이고은 작곡으로 아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맞이 입구입니다. 이 작품은 대아쟁과 소아쟁은 번갈아 연주하도록 구성된 아쟁 협주곡인데요. 무악의 느낌을 바탕으로 무가소리와 구세 이미지를 작곡가적 해석과 아쟁 선율에 실어 작곡 연주한 곡입니다. 아쟁이 선율을 리드하고 관현악은 아쟁을 보조하는 무가의 반주 역할로 연주됐는데요. 아쟁 선율과 관현악이 유기적으로 주고받으며 펼쳐졌습니다. 작품 전체의 길군 악과 신청 울림, 엄몰이, 도살풀이, 도살풀이몰이, 자진국거리, 당악장단 등 다양한 한국의 무속장단을 사용해서 무악정 10명으로 연주됐는데요. 특히 대아쟁과 소아쟁의 연주에서는 음을 눌러내거나 떨고 꺾는 등의 식임새로 현대적인 주법을 활용한 대아쟁 연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아쟁 연주에는 유건영 단원이 함께했는데요. 유건영 단원은 서울시 무용유산 아쟁산조 이수자이자 전남광주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쟁 협주곡 신맞이 굿 감상하겠습니다. 아쟁에는 유건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리 국악관현악단 제150회 정기연주의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리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 피아노 협주곡 아리랑 보내드립니다.

피아노 협주곡 아리랑 감상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지금까지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밭 한 뜨기, 논 한 뜨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권정생 작가의 시 밭 한 뜨기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내 것이라고 항상 외치고 있죠. 하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 나만의 것은 절대 없다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한충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별이 내린 숲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권정생 작가의 시밭한 뜨기에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내 것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 내 것이란 없다고 말하는 시였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는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렸던 이 권정생 작가의 시, 밭 한뜨기에 백창우가 선율을 얹어 만든 곡 전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방기순과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입니다.

권정생 작가의 시 밭 한 뜨기를 백창우가 붙인 곡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방기순과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정 100주년 기념 한글날을 맞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온 글과 음악의 온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노래에 담긴 온기를 마주하는 시간 나의 노래가 특별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당첨자 정보는 그런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쉽고 간명한 언어로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시인이죠. 정호승 시인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준비했습니다. 김원중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네, 김원중의 노래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였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가사가 참 인상적인 그런 곡이고 또한 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계속 문학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이어가겠습니다.

드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죠.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우리말로 읽고 쓰는 일에 기쁨과 아름다움을 되새기게 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어울리는 책으로 저는 이호덕 작가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호덕 작가는 1925년에 태어나서 1944년 교사가 된 뒤 40년 넘게 어린이를 가르치며 아동문학을 통해 어린이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성장에 대해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이호덕 작가는 우리말 운동가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말을 아끼는 일이 우리의 삶을 아끼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여러 집필 활동을 평생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글날 오늘에 잘 어울리는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런 이호덕 작가의 말 모음집 이호덕 말꽃 모음입니다. 이호덕 작가가 여러 지면에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 문학에 대해, 그리고 우리 말과 글에 대해 펼친 생각들을 정리해서 모아둔 책인데요. 짧은 꼭지들 안에 작가의 삶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호덕 작가의 사상을 이해하기에 좋은, 그리고 어린이와 문학 또 우리말에 대한 넓은 견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덕 작가의 시 모래밭에 그리는 꿈을 굴렁쇠 아이들과 그외 여러분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이호덕 작가의 시 모래밭에 그리는 꿈을 굴렁새 아이들과 그 외 여러분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이호덕 작가의 말 모음집 이호덕 말꽃 모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우리말 운동가로서 이호덕 작가의 생각이 모여있는 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책의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은 백두산보다도 금강산보다도 더 귀한 보배요. 바로 우리들의 목숨이다. 이 목숨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짓밟으려 하고 있다. 어려운 말과 글로 백성들 위에 올라앉아 있던 그들은 이제 곧 한글만 쓰는 젊은 세대가 사회를 움직이는 세상이 될 것을 걱정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엉큼한 수작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글쓰기 풍경은 글을 쓸 때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자어 표기, 그리고 나란히 쓰는 한자어 병기로부터 우리 글만 남기는 한글 전용으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글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글 창제의 의의와 맞닿아 있죠. 그런데 1990년대 한자 교육 및 한자 병기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교육자로서 이호덕 작가가 분노하며 반박하는 글이 앞서 읽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호덕 작가에게 우리 글을 폭넓게 사용하는 일은 젊은 세대, 즉 새 시대의 민중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호덕 작가의 삶 전체가 우리 말과 글을 통한 평등사회 이룩에 바쳐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요. 위의 글은 바로 그런 작가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한글날에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등을 높여 말하곤 하는데요. 사실 한글의 가장 큰 가치는 쉬운 말과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힘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호덕 작가의 책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 말과 글에 대해, 그리고 어린이 교육과 문학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효덕 작가의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말 노래, 백창우가 작곡을 했고요. 굴렁새 아이들과 제재, 백창우가 함께했습니다. 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이 온 노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노래에 담긴 온기를 마주하는 시간, 나의 노래가와 조금 더 특별한 책 읽어주는 밤을 마련했습니다. 네,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한글날은 1926년 가갸날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말을 지켜온 대단한 민족인 건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1936년에 녹음한 국문 뒤풀이입니다. 국문 뒤풀이는 어린이들이 부르던 마리끼놀이와 비슷한 사설 내용으로 민간에서 불리던 민요입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할 텐데요. 1936년대의 풍경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도 소리의 대가로 평가받았던 김주호 명창의 소리입니다.

네, 김주호 명창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만나보셨습니다. 1936년에 녹음한 복각 음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글날을 맞아 그론도에서 마련한 특별한 순서, 노래에 담긴 온기를 마주하는 시간, 나의 노래가. 길가의 풀처럼 작고 작게, 나름의 쓸모대로, 그 정도로만 햇살 한 줌, 바람 한 켠 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며 살고 싶었지. 나의 노래가 첫 번째 음악은 모던 가야금 연주자이면서 싱어송라이터 정민아의 작고 작게입니다. 네 번째 정규 음반 사람의 순간에 수록된 곡인데요. 나와도 너와도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반짝임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에 이런 말이 있었죠. 길가의 풀처럼 나름의 쓸모대로 그 정도로만 살고 싶다고. 햇살과 바람을 느끼면서 노래하며 살고 싶다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기쁨들을 누리면서 작고 작게 하지만 나답게,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 이 노래, 당신이 기억하는 이 노래. 노래, 이 노래, 꽃 같은 당신을 담은 이 노래. 나의 노래가 두 번째 음악, 악단광칠의 이 노래 가사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악단광칠은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결성해서 이름에 광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강렬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이 노래는 악단광칠의 2집 음반 인생 꽃 같네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꽃 같았던 삶,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이 노래를 통해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 끝엔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대의 아픔이 나에게 사라지길. 시간은 흐르고 사람도 떠나가지만 그날의 그 기억만큼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 숨쉬길 바라는 마음, 악단광칠의 이 노래를 통해 더욱 깊이 간직해 보시죠.

악단광칠의 이 노래 만나보셨습니다. 노래에 담긴 온기를 마주하는 시간, 나의 노래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피곤하면 헛소리가 줄줄줄 줄줄줄 가물어버린 땅에 난데없는 홍수 내리듯 줄줄줄 줄줄줄 틀어막아도 새어 나와. 나의 노래가 세 번째 음악은 삼산의 줄줄줄 팍팍팍입니다. 삼산은 공감 가득한 가사와 개성 있는 음악 세계로 국악계의 장기하라고도 불리는 크로스오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줄줄줄 팍팍팍도 반복되는 말 속에 재치 있는 공감이 담겨 있는데요. 삼산은 그것을 스트레스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헛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종일 피곤한 게 말이 되는 것이냐면서 밥값만 축내면서 배는 또 왜 고프냐면서 자신을 탓하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은 또 너와 내가 함께하는 그 비슷한 일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별 수 없이 피곤하고 별 수 없이 밥도 잘 먹고 별 수 없이 하루를 살아내는 풍경들 말이죠. 그래서 줄줄줄 팍팍팍을 들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고 동시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줄줄줄 팍팍팍 삼산의 노래입니다.

네, 삼산의 줄줄줄 팍팍팍이었습니다. 아, 뭐랄까요? 우리말의 느낌을 참 재미있게 잘 살려내는 그런 곡을 잘 만드는 그런 이제 이 뮤지션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날과 어울리는 곡이네요. 네, 노래에 담긴 온기를 마주하는 시간 나의 노래가 이어가겠습니다.

꽃이 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꽃 중 유일한 꽃. 추운 겨울, 긴긴 날을 견디고 자라난 소박한 아름다움이. 나의 노래가 네 번째 음악은 안정화의 꽃이 있다입니다. 안정화는 국가무형유산 가곡이수자로 애니메이션 주제가와 광고를 통해 목소리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꽃이 있다는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몽타주에 수록된 타이틀곡으로 가사에 있는 꽃은 이름 그대로 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꽃을 사람에 비유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 그 사람은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있는 그대로 유일하고 찬란한 삶으로 말입니다. 네, 그럼 나의 노래가 네 번째 음악, 꽃이 있다. 안정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네, 안정화의 꽃이 있다였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 자정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 특별 코너 나의 노래가 전해드린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요. 뭐랄까요? 우리 한글을 참 맛깔나게 잘 사용하는 곡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 마련해봤습니다. 참 그렇지만 또 그래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아서 더욱 오래 간직할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안은경의 바람이 되어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볼 때마다 아이 세탁소 맡겨야 되는데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현관 도어락 배터리 교체하라는 알람에 배터리 사와야 되는데 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당장 급하지 않은 일들은 자꾸 뒤로 밀리죠. 그러다 운동화 신고 나가야 되거나 도어락이 마지막 경고음을 내는 순간 부랴부랴 서두르게 됩니다. 아휴 이거 왜 미리미리 안 했을까 자책도 하면서 말이죠. 미루는 것도 습관이라던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어 볼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일, 아 그거 해야 되는데 하는 그거 바로 해보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울랄라 세션의 스윙 베이비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일상을 잘 굴러가게 하려면 크고 작은 할 일들이 참 많죠. 아 그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바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미루다가 곤란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경험했는데 까먹고 또 미룹니다. 자, 오늘 한글날 덕분에 사흘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유가 좀 있을 때 이번 연휴엔 뭘 해야 될지 부지런히 체크하고 한번 해보시죠. 저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래부터 들으셔야죠. 카니발, 그땐 그랬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성우 방호 씨와 함께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준비되어 있어요. AI 루미와 같이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겨달라고 기다리고 있네요. 연휴가 뭐 자꾸 이어지고 있죠. 추석 연휴도 얼마 안 됐는데 지난주에도 한 3일 쉬었던 것 같고 이번 주도 또 3일 쉬래요. 아, 예. 달력이 우리한테 휴식을 주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맙네요. 근데 이럴 때 잘 쉬거나 잘 놀거나 하지 않으면 지나간 다음에 예, 오히려 연휴 후유증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짜임새 있는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요런저런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방송부터 잘 들어주시고요. 김광석 씨의 나의 노래, 또 한올 씨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두 곡 들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아, 요즘 빨간 네. 날이 많습니다.
1: 너무 많습니다.
0: 오늘도 빨간 날이에요.
1: 예, 예. 예,
0: 빨간 날 이상한데. 오늘도 한글날인데 공휴일 요즘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요즘에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0: 그렇죠.
1: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예. 말 비만이 걸린다고.
0: 예.
1: 제가 말띠거든요.
0: 어, 네. 같이 살찌고 계세요?
1: 살찌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책을 좀 여러 개를 이제 좀 보기 시작했어요.

0: 저는 책 읽는 스타일이 한 번에 끝까지 읽지 않고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이것저것 보거든요.
1: 아, 동시다발적으로?
0: 예, 예.
1: 그 내용이 섞이지 않으세요, 머릿속에서?
0: 좀 섞입니다. 내용보다 제목이 섞이더라고요.
1: 지금 몇 권이나 보고 계세요?
0: 지금 뭐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예. 읽고 있고요. 그 칼 융의 존재와 상징.
1: 예.
0: 그리고 고명환 씨가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작가로 활동하세요.
1: 알아요.
0: 그래서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책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자책으로 또 다운을 받는데 헤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뜬다라는 책을 다 받았어요.
1: 예?
0: 근데 영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1: 저런.
0: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1: 지난주부터 뭔가 빌드업을 열심히 해오시는 우리 성우님 감사합니다.
0: 아, 예, 예.
1: 예, 예. 근데 제목이 막 섞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막 받아 적었는데
0: 아, 예, 예.
1: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다는 못 적고
0: 네.
1: 뭐 노인과 상징에 아. 관한 이야기?
0: 노인과 바다.
1: 예.
0: 예. 존재와 상징.
1: 예.
0: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1: 아, 그렇군요.
0: 예, 이런 책입니다.
1: 예. 네. 예. 머릿속에서 뭐 어차피 우리가 이것저것 먹어도
0: 네.
1: 이걸 비벼 먹을까 따로 먹을까 하면 야, 어차피 속에 들어가서 다 섞여 하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책들도 따로따로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다 섞입니다. 세 개 한꺼번에.
0: 네, 네.
1: 예. 동시다발적으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우리 성우님 만약에 그 프로 바둑 기사가 되셨으면
0: 네.
1: 앞에 10명 앉혀놓고 네. 바둑판 10개 깔아놓고 동시에 딱 두는 거 있잖아요. 그 고수들 과거에
0: 예, 예, 예.
1: 뭐 그런 스타일이셨겠어요.
0: 아, 그랬겠네요.
1: 지금부터라도 바둑을 시작해보세요.
0: 네, 바둑을 시작해야겠습니다.
1: 바둑 좀 할 줄 아세요?
0: 조금?
1: 아,
0: 네. 좀. 이렇게 돌 이렇게 놓으면 먹는 거?
1: 그것만 아세요?
0: 네.
1: 바둑은 좀 힘들겠고 오목
0: 오목은 조금 듭니다.
1: 그 오목을 열 명
0: 5개. 예.
1: 오목을 열 명이나 하면
0: 네.
1: 아주 그냥 머리 아프겠다.
0: 알겠습니다.
1: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성호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2: 저는 음치의 박치입니다. 그래도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자주 가는데요. 문제는 제 차례만 되면 친구들이 갑자기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을 찾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는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음치 박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친구들이 도망가지 않고 제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노래 잘하는 방법은 이세준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음치 박치인 제가 어떤 연습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네, 네. 음치 박치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0: 알려주셔야겠네요.
1: 아, 글쎄요. 이중고잖아요. 음치에다 박치에다가 두
0: 네,
1: 개를
0: 네.
1: 다 교정하기는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네.
1: 이거를 애써서 그냥 제가 그
0: 네.
1: 사연자시라면
0: 네.
1: 아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0: 네.
1: 이걸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0: 네.
1: 그냥 친구를 바꾸겠어요.
0: 아 그러면 이 교정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1: 예.
0: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래를 못해도 끝까지
0: 네.
1: 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세요. 그게 쉬워요.
0: 마음 넓은.
1: 네.
0: 귀가 좀 어두운.
1: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또 화장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눈치 챌 정도로 화장실 가고 물 찾고 그러면 되나? 그 친구들이 아니지.
0: 그러네요.
1: 자 직접 들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극단적인 방법을 알려드렸고
0: 아, 네.
1: 전문가로서 그냥 또 한마디 드리자면
0: 네.
1: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말고 남들이 하라 그러는 노래 하세요.
0: 아. 네.
1: 그나마 나은 거예요. 남들이 하라 그러는
0: 선곡을
1: 게.
0: 이렇게 해주면서 예, 예. 너는 이게 어울릴 것 같아
1: 예, 예.
0: 하면서
1: 그나마 나은 거.
0: 네,
1: 나는
0: 네.
1: 난 이 노래 하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0: 아, 눈높이에 맞춰서
1: 노래를 한 곡
0: 예
1: 한 곡만 패세요.
0: 아, 한 곡만 팬다.
1: 예전에 그 어느 그

0: 그 뭐냐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무명 가수가 나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아, 참 좋다 했는데 나중에 가수가 됐어요.
1: 네.
0: 어디서 만나가지고 기타를 치는 걸 봤는데 기타를 못 쳐요.
1: 오.
0: 기본도 거의 안 돼 있고 그 한 곡만 죽어라 연습을 해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예.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저 정도 저 같은 사람도 속일 정도니
1: 네, 네, 네.
0: 이 곡 저 곡 다 연습하다가는 예. 실력이 들통이 나니까 한 곡만 패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다 싶으면 네. 한 그거 세 곡까지 그거 늘려서 네. 평생 그 세 곡만 부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0: 네.
1: 네.
0: 뭔가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박치를 교정할 수 있고 음치를 교정할 이건 사기꾼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저도 많은 지금 조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성우님은 노래 잘하시잖아요.
1: 아닙니다. 한 곡만 패겠습니다.
0: 예, 그건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인별그램 댓글로 청취자분들의 의견 살펴봅니다.
1: 미나리 돌림, 친구들이 도망가도 끝까지 부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기세로 밀어붙이세요. 하셨습니다.
0: 훌륭한 의견입니다.
1: 네.
0: 뭐든지 기세 싸움이에요.
1: 기세.
0: 네, 노래도 기세가 반입니다.
1: 네. 다음은 송후킴님. 좋아하는 노래를 정해서 계속 불러보세요. 내 목소리 톤에 잘 맞는 노래를 딱 한두 곡만 완벽하게 연습해두면 확실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문가시네요.
0: 전문가시네.
1: 와.
0: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한 걸 손보자면
1: 네.
0: 내 목소리 톤에 잘 맞는 노래인지 아닌지 난 잘 몰라요.
1: 난 잘 몰라.
0: 옆에서 예, 예. 이거 괜찮다.
1: 알려줘야 돼.
0: 진정한 친구가 알려주는 거 그것만 패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파송송 계란탕님. 노래 대신 춤 연습은 어떨까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보다 분위기 신나게 띄워주는 사람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0: 현명하시다.
1: 네.
0: 마이크 서로 잡으려고 막 이러는 와중에 나는 됐어 니네 해 이러면서 옆에서 흥만 네네네. 돋궈줘도 훨씬 분위기가 좋죠.
1: 좋아지죠.
0: 예, 그리고 누군가 노래할 때 내가 춤을 추니까 네. 내가 춤춘다고 누가 나갈 일이 없잖아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1: 맞아요.
0: 예, 혼자 남지 않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AI 루미한테도 물어볼까요? 하이 루미.
1: 하이.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루미야,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자주 간단 말이지. 아, 근데 내가 노래 부를 때만 되면 아주 그냥 녀석들이 갑자기 다 화장실에 가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매번 도망치니까 참 속상하네.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걸까?
1: 당신의 고민을 분석해봤어요. 음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신의 귀에서 오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와 남들이 듣는 소리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0: 오, 맞아. 사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한 적도 있거든. 아, 근데 이 녀석들은 어김없이 도망을 가더라고. 아, 그럼 난 어떤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1: 걱정 마세요. 저 루미가 친구들을 노래방 의자에 앉혀놓을 꿀팁을 전수해드릴게요. 우선 기초 훈련법입니다. 반주 없이 본인이 부른 노래를 녹음한 뒤 직접 들어보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피아노 앱을 켜고 도레미파솔 한 음씩 눌러가면서 음정을 똑같이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모기 소리 같은 가성보다는 배에 살짝 힘을 준 진성을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0: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연습 들어가야겠네. 아, 근데 그런 기본기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내일 당장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는데 내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꼼수 같은 건 없나?
1: 네, 그렇다면 노래방 기계 200% 활용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래방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화면에 악보를 띄워보세요. 실시간으로 음표를 보면서 음정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욕심을 좀 덜어내서 딱 1절만 부르고 리모컨의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아주 좋아요. 딱 하이라이트까지만 부른 뒤 깔끔하게 다음 곡으로 넘기면 친구들도 자리를 지켜줄 거예요.

0: 아, 알겠어. 룸이 말대로 노래방 리모컨을 좀 내가 잘 활용해야겠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없어?
1: 노래 부를 때 두세 키 낮춰서 부르는 건 필수인 거 아시죠? 첫 구절부터 높게 잡으면 뒤로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시작은 감성 있는 척 낮게 부르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답니다. 만약 클라이맥스 고음 파트에서 아, 망했다 싶을 땐 마이크를 친구들 쪽으로 돌리면서 저, 다 같이야! 하고 떼창을 유도해버리는 것도 아주 좋아요.
0: 하, 그거 괜찮네. 떼창으로 가면 내 실수는 묻히고 분위기도 살고. 야, 그러면 루미야, 그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선곡 전략도 좀 알려줘. 음치한텐 어떤 노래가 좋아?
1: 음치 탈출 단계에서는 리듬이 화려한 아이돌 댄스곡이나 힙합은 피하는 게 좋아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이나 이문세의 옛사랑처럼 템포가 일정하고 말하듯이 부를 수 있는 발라드를 추천할게요. 아니면 켄의 내 생의 봄날은이나 크라잉넛의 말달리자처럼 다 같이 목청껏 소리 지르고 신나게 노는 곡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0: 좋았어. 내일은 내가 노래방을 아주 휩쓸어 버리겠다. 고마워, 루미야.
1: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0: 네, 음치 박치 사연자를 위한 AI 루미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우리 AI 루미가
1: 네.
0: 음치 박치를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기 노래가
1: 네.
0: 뭐라 그랬어 아까 내게 오는 길이나 옛사랑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노래
1: 옛사랑 되게 어렵던데.
0: 그러니까요 내 생의
1: 남들도
0: 봄날은
1: 모르게 뭐 이 노래죠.
0: 네,
1: 남들도
0: 내 생의 봄날은 아 이거
1: 빠밤빰빰빰빰
0: 박자 맞추기 어렵고요
1: 네.
0: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게 좀 음정 박자보다 그냥
1: 말 달리자.
0: 소리 질리는 걸로 승부 보는 노래니까
1: 네.
0: 이런 아예 박자가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분위기로 그냥 묻어갈 수 있는
1: 맞습니다.
0: 말 달리자는 저는 이제 찬성인데
1: 야,
0: 나머지 세 곡은 반대예요.
1: 이게 가수가 봐도 어려운 곡이군요.
0: 어려워요.
1: 네.
0: 아니 이 AI 루미가 아직 저 음악 공부는
1: 야,
0: 좀덜 했나 봐.
1: 그랬나
0: 얘가
1: 봐요.
0: 딥러닝이 부족하구나, 루미야. 아, 그리고 아까 그거는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1절만 부르는 거.
1: 너무 예의 있어 보입니다.
0: 예. 1절만 부르면
1: 네.
0: 화장실 가기도 애매한 거야.
1: 예.
0: 끊고 와야 돼. 그리고 물 들어갈자 그러면 물 뜰라 그러면 끄는 거야. 아,
1: 네.
0: 그리고 좀 잘하는 사람, 나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리 중에 한명 있으면 힘든 부분에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주면 그 친구가
1: 또 대신 불러주고
0: 네, 대신 뽐낼 테고 또 자기 시킬지 모르니 화장실 못 갈대고
1: 네.
0: 이런 거 괜찮네.
1: 좋네요. 두세 키 낮춰서 부르는 거.
0: 이것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제 친구들 이렇게 노래방 갔을 때막 낮추는 거예요.
0: 예.
1: 에이, 뭐 하는 거야?
0: 그 괜히 남자들이 특히 약한
1: 네.
0: 모습 막
1: 약한
0: 이러는데
1: 모습.
0: 예.
1: 네.
0: 무슨 가수도 아니고
1: 네.
0: 특히나 그것도 약간 허점이 있는 것이
1: 네.
0: 음치들은 키하고 상관없이 부르세요. 낮추는 게 의미가 없어. 이 루미는
1: 네,
0: 음치가 뭔지를
1: 맞네요.
0: 몰라. 노래를 그냥 잘못 부르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음치는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인데 무슨 키를
1: 키를
0: 낮추고
1: 낮추고
0: 무슨 내게 오는 길을 불러.
1: 소용없는
0: 네.
1: 행동이네요.
0: 1절까지 부르는 것만 하세요. 에이,
1: 좋습니다.
0: 루미 오늘 실망이야.
1: 키 낮추지 않는 걸로.
0: 응.
1: 네.
0: 올려도 어차피 똑같이 부르는데 뭐
1: 같으니까
0: 낮춰.
1: 알겠습니다.
0: 장미여관과 심은경의 노래입니다. 나성에 가면.

0: 아니 노래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1: 네.
0: 노래방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진짜 노래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1: 너무 재밌죠.
0: 왜?
1: 네.
0: 계속 그 친구만 노래 시키고 막.
1: 굉장히 신선해요.
0: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네. 좀 지친 모양인데
1: 어...
0: 예, 아직 지치지 않은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노래 진짜 못하는 친구 있으세요? 우리 성우님 주변에?
1: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0: 예.
1: 다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0: 예.
1: 그중에 제가 제일 못했습니다.
0: 아 진짜?
1: 예.
0: 그 친구들 다 뭐 하세요? 다 가수 됐어요?
1: 아니 선생님 되고
0: 어머.
1: 뭐 옷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구나.
1: 예.
0: 근데 노래를
1: 네.
0: 전 고등학교 친구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1: 네.
0: 친구들이 제 친구들도 노래를 좀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못하던 친구가
1: 네.
0: 그 직업상
1: 노래를...
0: 밤마다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1: 야...
0: 근데 잘해요.
1: 트였겠네.
0: 예.
1: 예.
0: 노래를 잘해요.
1: 득음하셨겠네요.
0: 그리고 제가 그냥 코칭을 조금 해줬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얘는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봤고
1: 예, 예.
0: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다음날 가보면 좀 나아져 있고 막.
1: 예, 예.
0: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하는 게
1: 아.
0: 연습에 장사 없나 봐요.
1: 일단 연습을 많이 하고
0: 예, 예.
1: 잘 알겠습니다.
0: 아, 왜 그러세요 성우님 노래. 우리 코너 처음 시작할 때 한 곡씩
1: 그러니까.
0: 하셨었잖아요.
1: 지금까지도 노래 연습하고 있어.
0: 어머, 혹시 시킬까봐?
1: 혹시 시킬까봐.
0: 예, 아유, 그런 별 걱정을 다 하시네.
1: 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0: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의 방우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살펴볼까요?
2: 회사에서 믿고 의지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인격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인데요. 저는 그 선배와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개인사도 자연스럽게 털어놓곤 합니다. 그런데 선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셔서 정작 선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매일 붙어 다니는 저희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 선배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사적인 얘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는 직장 선배와 친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혹시 나만 그런 건가? 예, 이 선배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이었죠.
1: 네. 아, 정말 조심스럽겠네요.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르니까.
0: 속내를 이렇게 네.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 털어놓는 편이세요? 좀 친해지면?
1: 저는 보통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지 않고
0: 예.
1: 이렇게 편하게 이제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0: 아, 예.
1: 근데 얘기를 다 하면 상대편이 좀 불편해하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0: 아,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해.
1: 그런 얘기까지 다 해. 그러면서.
0: 부담스럽게.
1: 네, 그렇습니다.
0: 저는 뭐 이렇게 막 동네방네 떠드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앞에 누군가가 딱 편하다는 느낌이면
1: 아.
0: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진짜 이런 얘기까지 이런 얘기는 나중에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 들은 적도 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아 내가 그렇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1: 조심해야겠구나.
0: 조심합시다.
1: 네.
0: 자 조심스럽게 청취자분들은 예. 인별그램에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살펴봅니다.
1: 808하나님 누구나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선배의 개인사를 무리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하셨습니다.
0: 이야, 너무 좋은 조언이다. 맞아요.
1: 자연스럽게.
0: 시간, 네. 각자의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만큼 가까워졌으면 이 정도 털어놔야 돼라는 게 나의 시간이면 우리가 같이 매일 만나고 밥 먹지만 나는 요 정도 가까워진 거야. 혹은 요 정도 가까워졌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난 요 정도까지고 아예 나는 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주 예, 공감이 됩니다.
1: 네. 다음은 마유진님. 식사를 자주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눈다면 이미 충분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어요. 선배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너무 거리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0: 예.
1: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선배는 이렇게 들어주는 건 잘 들어주는데 내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뭐 네,
0: 가족한테도
1: 네.
0: 잘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쫓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1: 네. 코코초코님 친밀도는 TMI 양으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무 말 없이 밥 먹어도 편한 사이가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닐까요?
0: 맞습니다.
1: 말 없이 편한 사이.
0: 진짜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만 있어도 편하고 심심하지도 않고
1: 예,
0: 또 보고 싶고 그런
1: 네.
0: 사람이 진짜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물론 막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네. 분들이 답답할 수 있지만
1: 맞습니다.
0: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네.
0: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1: 네,
0: 가족도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부부 아니
1: 맞습니다.
0: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있어도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1: 저 있어요.
0: 누구?
1: 우리 태호 강아지.
0: 어머.
1: 집에 가면 절 반겨주고.
0: 어머.
1: 항상 옆에 말없이 있어주고.
0: 잔소리도 안 하고.
1: 네.
0: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고. 내 밥 안 뺏어 먹고.
1: 아, 맞습니다.
0: 최고다.
1: 네.
0: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도 만나 봅니다. 하이 루미.
2: 네. 저 바로 왔어요.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루미야, 내가 회사에서 존경하는 선배가 한 분 있거든. 나는 친해지고 싶어서 TMI나 가족 얘기도 자주 하는데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선배는 본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 이거 혹시 나랑 거리 두는 거야?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배가 본인의 개인사를 말하지 않는 건 당신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선배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과 사의 경계가 명확한 타입이라 직장 동료에게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듣는 역할이 익숙한 성향일 수도 있죠.
0: 아, 그럼 다행이다. 날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갑자기 좀 걱정이 돼. 나 혼자 말이 너무 많아서 푼수처럼 보였으잖아. 아, 그럼 나도 입 꾹 닫고 조절을 좀 해야 될까?
2: 입을 꾹 닫을 필요는 전혀 없지만 직장에서의 과도한 TMI 분출은 되도록 피해주는 게 좋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의도치 않게 소문의 재료가 될 수도

0: 있거든요. 또 업무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1: 나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더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좀 조절을 하긴 해야겠네. 그럼 루미야, 내가 그 선배한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
0: 선배.

0: 팁을 전수해 드릴게요. 먼저 무게감 있는 개인사 대신 취향과 관심사부터 물어보세요. 선배님,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어제는 뭐 드셨어요? 처럼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1: 알겠어. 또 다른 방법 있어?
0: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언어 미러링 전략도 추천해요.
1: 언어 미러링? 너 자꾸 어려운 말 할 거야? 그게 뭔데?
0: 선배가 자주 쓰는 말투나 단어, 표현 방식을 슬쩍 따라하는 거죠. 그 선배도 유독 자주 쓰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1: 오, 있어 있어. 우리 선배는 항상 깔끔하게 하자 그래. 오늘 점심은 깔끔하게 초밥으로 가자. 오늘 야근도 깔끔하게 끝내자. 이러던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걸 좋아하나 봐.
0: 바로 그거예요. 그럼 다음번엔 당신도 선배 디테일 신경 써서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를 써주는 거죠. 언어 미러링은 티나지 않게 상대의 경계심을 허물고 최단시간에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전략이에요.
1: 오케이, 완전 이해했어. 그럼 각자의 성향이 있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지금처럼 선배를 대하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선배한테 너무 투머치 토커가 될 것 같으면 그땐 너를 부를게. 내 대화 상대가 되어줘.
0: 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선배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저를 불러주세요.
1: 그래, 고마워 루미야. 이제 들어가 봐.
0: 네, 이상 당신의 대나무 숲 AI 루미였습니다.
1: 직장 선배와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연자분을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1: 개인사 대신 취향과 관심사.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다.
0: 네,
1: 사실
0: 취향과 관심사. 그러니까
1: 우리나라 국민성, 그러니까 국민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막 걱정 많이 해주고 또 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 거 내 거 없고 네 얘기 내 얘기 없고.
0: 네네.
1: 뭐 그 같은 한 마을 사람들은 어느 집에 뭐 무슨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안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사람 만나면 몇 살이야? 뭐 집은 어디야? 엄마 가족은 엄마 뭐 하셔? 언니는 시집 갔어?
0: 집은 작아요?
1: 작아요. 몇 평이야?
0: 몇 평이야?
1: 아, 이런 개인사.
0: 네.
1: 아, 이게 제가 애를 키워 보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건지 서로 묻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개인사에 네 너무 관심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직장 동료하고는 또 사생활 공유하는 걸 좀 자제하라고 하네요.
1: 네.
0: 이게 나중에 또 약간 공격당하듯이 뭐 그렇게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네요.
1: 그렇죠. 약점이 예 될 수도 있어요.
0: 약점이 되네요.
1: 예, 예. 엄마 아무 이유 없이
0: 예, 예
1: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사실 요즘 뭐 기사 나는 거 보면 엄마하고도
0: 눈세가 많던데
1: 소송 많이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특히나 자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그 힘든 점 이런 것도 하면은 네 그게 결국 다 짐이 되고 빚이 되고 약점이 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자, 깔끔하게
0: 네
1: 오늘 깔끔하게 한번
0: 깔끔하게
1: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노래 갑니다. 네,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0: 가까운 듯 멀게 느껴졌던 그 선배하고 예, 한없이 가까운 또 때로는 선을 예, 지키는 그런 예, 아주 건전한 관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카더가든의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준디와 AI 루미가 여러분의 고민에 조언을 해드립니다. 거창한 고민이 아니어도 전부 털어놔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0: 코너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AI 그 루미의 조언도 조언이지만 그 고민 사연을 성우님이 너무 편안하게 잘 읽어주시잖아요.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살짝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 예, 너무 고민.
1: 야, 잘 읽어야겠다 더.
0: 아유, 더 이상 어떻게 잘 읽어요? 네. 자, 오늘도 역시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방성우님과는 깔끔하게 인사
1: 깔끔하게
0: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루미야. 잘 가.
1: 네, 깔끔한 주말 보내세요.
0: 너드 커넥션입니다. 우린 노래가 될까?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이수영 씨의 광화문 연가 듣고 왔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이수영 씨가 가족이 좀 아파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을 잠시 쉬고 있다고 하던데 아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또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이수영 씨 힘내시고요. 아이도 잘 이겨내기를 같이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덩덕궁 앱 항상 열려 있습니다. 조성모 씨의 노래입니다. 아시나요?

조성모의 아시나요? 장나라의 그게 정말이니?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0236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남편이 운동을 해야겠다면서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 가더니 1.5kg 뛰고 왔다고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요. 산소가 부족해서 두통이 왔다나. 왜 저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남편분 왜

김건모 씨의 당신만이에 이어서 One More Chance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렇게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이어갑니다. 2351님, 전기장판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더더욱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겠죠. 장판 밖은 너무 추워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정도, 그 빠릿빠릿한 정도를 보면 계절이 대충 예상이 됩니다. 여름엔 되게 잘 일어나요. 더 일찍 일어나서 막 일어나자고 일어나라고 TV 보자고 밥 달라고 막 깨우죠. 이게 가을 되고 쌀쌀해지면 애들이 슬슬 이제 잘 안 일어나기 시작하고 겨울에는 깨우려면 아주 그냥 막 전쟁이죠. 따뜻한 유혹, 애도 어른도 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인 것 같습니다. 유나의 노래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대취타라는 곡은 조선시대의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에 쓰이던 음악이죠. 태평소, 나발, 나각, 징 이렇게 음량이 큰 악기들로 연주합니다. 이 대취타를 바탕으로 만든 관현악곡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연주하기에 좋게끔 편성을 좀 다르게 한 곡인데요. 만파 정식지곡. 모든 파도를 잠재우는 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제목만 들어도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주로 궁중연회에서 연주됐다고 해요. 가야금 연주자 정길선은 이 곡을 새롭게 해석해서 25년 가야금 독주곡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만파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만파를 다시 25년 가야금 3중주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만파의 주요 모티브와 가락을 세 가야금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좀 더 입체적으로 살려냈죠. 만파 정식지곡의 뿌리를 두고 여러 번 새로운 해석을 거쳐서 다시 태어난 곡입니다. 25년 가야금 3중주곡 초승달 정길선, 김지연, 구지혜가 연주합니다.

우리의 정악곡을 보면요, 같은 곡을 편성을 다르게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형태로 연주하고 또 그 곡들을 각각 다른 제목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통 정악곡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여러 형태로 다시 발표하는 것도 어쩌면 이 전통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곡이 나온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만파라는 곡과 또 만파 정식 지곡 그리고 대취타까지 다 찾아서 들어보아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길선의 초승달,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시작의 노래입니다. 정원.

하기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짜임새 있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이승엽의 연주입니다. 이승엽 씨는 야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아니시겠군요. 단소 상령산풀이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시원하게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엽게 여겨 28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서문을 풀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 된 날입니다. 1926년에 각야날이란 이름으로 한글날이 제정됐는데요. 오늘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서 10월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이 일치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며 산다는 것을 우린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 세종의 한글 창제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불가능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새삼 이 한글날이 뜻이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 상령산 듣겠습니다. 황규일의 대금 이세환의 검고 연주입니다.

현악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한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향악기들이네요. 대금과 거문고 연주였죠. 황교일의 대금, 이세환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오늘 같은 한글날에 꼭 읽어보고 싶어서 오늘 문을 여는 이야기에서 훈민정음 서문 내용을 요즘 말로 좀 풀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시원하게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엽게 여겨 28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훈민정음을 왜 만든 것인지 우리 세종대왕의 생각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문제로도 많이 만났던 내용인데요. 훈민정음 서문에 담긴 세종대왕의 정신을 요약하면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기억납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말과 글이 일치하는 문자가 필요하다 하는 자주정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애석하게, 가엽게 여겼다는 것, 바로 세종의 애민정신을 말하죠. 세 번째는 누구나 글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하는 세종의 실용정신을 말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나오죠. 한글은 슬기로운 이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익히고 배움이 늦은 사람은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물론 글자를 다 배워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한글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 위대한 글자 한글, 훈민정음 반포 580돌, 한글날 제정 100주년,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코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죠. 태평가인데요. 오늘은 여창가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나리의 노래 태평가 전해드립니다.

이리야도 태평성대 저리야도 성대로다. 유지 일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향재 줄풍류 음악 중에 골랐습니다. 현재 줄풍류 음악 중에 국악원 전승의 음악 외에 여타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음악은 향재 줄풍류, 향재 풍류, 민간 풍류 혹은 민속 풍류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향재 줄풍류는 줄풍류임에도 정악 가야금인 법금으로 연주하지 않고요. 산조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송죽 전승 줄풍류인데요. 김창조, 한성기, 김죽파, 문재숙으로 이어지는 줄풍류 음악입니다.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그리고 뒤풍류인 계면가락도들이, 글계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굿거리까지 연주하는 음악, 가야금과 대금 병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슬기의 가야금, 김정승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죽전승 줄풍류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그리고 뒤풍류죠. 계면가락도들이 글개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굿거리까지 연주했는데요. 이슬기의 가야금 김정승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과 대금이 함께 연주했는데요. 이 대금의 경우 전추산 대금가락이 연주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전추산의 풍류음악은 국악원 전승의 풍류음악에 비해서 잔가락이 많지 않아서 곧게 들리고요. 그럼에도 식임새가 과감한 편이라서 굵은 선을 들려주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향제줄풍류를 연주할 때에는 정악가야금이 아닌 산조가야금이고요. 끝부분에 풍류국거리까지 추가가 된다는 점, 바로 그 점이 국악원 전승의 줄풍류 음악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우락 만경창파입니다. 만경창파라고 하면 만이랑이나 되는 푸른 물결을 말하는데요. 끝없이 넓은 바다를 말합니다. 이 만경창파에 떠있는 물새들을 보면서 지은 시조십니다. 그 물새들에게 너희들은 그 물의 깊이를 알고 떠있는 거냐 아니면 모른 채 그저 떠있기만 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인연이 닿지 않는 임과의 인연을 맺어두고 바다에 떠있는 오리처럼 그 깊이를 몰라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만경창파에 떠있는 물새처럼 그 깊이도 이유도 모를 거라 하는 그런 마음과 비교를 했던 건데요. 내용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우리 옛 가집 중에 악학승령과 청구영언에 이 노랫말이 실려 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우락 만경창파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만경 창파지수에 둥둥 떴는 불약금 개오리들아, 비솔 금성 증경이 동당 강성 너시 두루미들아, 너 떴는 물 깊이를 알고 둥 떴는 모르고 둥 떴는 우리도 남의 임 걸어두고 깊이를 몰라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우락 만경창파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유연숙의 가야금, 김치자의 검은고, 이영의 피리, 유문숙의 해금, 김상준의 대금, 김정승의 단소,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참으로 위대한 것은 단순하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의 여러 글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모아 1년 365일 일기처럼 엮은 책인데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좋은 글을 모아놓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제시한 주제에 대한 여러 다양한 글을 인용하고 그 출처 혹은 작가의 이름을 밝혀놓았고요.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았는데요. 글의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참으로 위대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라는 주제의 글 7월 19일의 일기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것, 참으로 선한 것,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 1. 진리의 말은 간결하다. 세네카. 2. 선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은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3. 삶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서 조용하고 남모르게 위대한 행위와 너그러운 희생이 행해지고 가장 숭고한 계획이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나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 속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난다고 믿는다. 나는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서 고뇌를 견디는 의연함과 꾸밈없는 진실, 확고한 신앙,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참된 관용을 더 자주 볼 수 있다고, 특히 부자들에게서보다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채닝. 4.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단순하고 배움도 교양도 없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성적인 삶의 가르침을 참으로 쉽고 명료하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5. 의식주에 필요한 것은 아주 조금뿐이다. 그 밖의 것은 남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또는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동양의 금언. 6. 3. 언어, 습관의 단순함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지만 사치스러운 생활, 가식적인 언어, 게으른 습관은 그들을 쇠퇴와 파멸로 이끈다. 러스킨. 7.

가장 명확한 관념도 복잡한 논의 때문에 애매해지곤 한다. 키케로. 마무리. 귀감을 찾고 싶다면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라. 오직 그들에게 진실함이,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위대함이 있다.

현악 별곡 중에 군악 들으셨는데요. 서울악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랩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중에 7월 19일의 일기 참으로 유익한 것, 참으로 선한 것,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언제나 단순하다라는 주제로 풀어낸 글 만나보셨습니다.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언젠가 다른 날짜에 글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유익한 것, 선한 것, 위대한 것이 언제나 단순하다는 것.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도 노자와 혹은 장자와 같은 사상가에게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단순함이 위대하다는 이야기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진리의 말은 간결하고 삶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조용하고 남모르게 위대한 행위와 너그러운 희생이 행해지는 숭고한 계획이 태어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또 동양의 금언을 인용한 것 중에 의식주에 필요한 것은 아주 조금뿐이라는 것, 그 밖의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그런 내용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노너의 이야기를 인용한 듯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동의합니다. 우리 욕심이 앞을 가리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을 가리게 되죠. 바로 그런 점을 톨스토이가 7월 19일 일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서양의 좋은 이야기를 자신의 매일 일기에 주제별로 모아서 엮은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중에 오늘 7월 19일 일기 내용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준비했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한동안 남쪽 지역에서 연주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이 음악을 최옥삼의 제자 함동정월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음악이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함동정월과 명고 김명환 두 분이 이 가락을 기억해내서 제대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 가락이 1980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요. 이후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많은 가야금 연주자들이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이어받아 연주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연지은의 가야금,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는 장구장단이 아닌 북장단에 맞춰 연주하기 때문에 보다 꿋꿋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연지은은 지난해 2025년에 KBS 국악대상 현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탑을 돌면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기도 하고 소원을 발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 탑돌이 준비했습니다. 이 탑돌이는 4월 초파일에도 하지만 여러 불교 행세가 있을 때에도 행해집니다. 이 4월 초파일 때에는 밤을 지새며 하기도 했는데요. 대개 해가 진 뒤에 한두 시간 하면서 가족의 안녕을 빌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음력 4월의 세시 풍속으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4월이라 초파일은 관등가절이 아니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탑돌이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탑돌이 들으셨습니다. 탑을 도는 원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석가모니가 입적했을 때 그 유고를 탑 속에 나누어 뒀기 때문에 탑을 돌면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고 소원을 빌었던 건데요. 불교에서 제를 지내거나 특정 행사가 있을 때 승려와 신도가 함께 탑을 돌았고요. 오늘날에도 4월의 세시풍속의 하나로 탑돌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탑돌이와 관련된 노래 탑돌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대풍류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풍류의 대는 대나무의 대를 말하고요. 풍류는 말 그대로 풍류죠. 이 한글과 한자가 섞인 표현입니다. 죽풍류라고 안 하고 대풍류라고 하죠. 줄풍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자로만 쓰게 된다면 실사자를 써서 사풍류라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줄풍류라고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풍류는 관악기 위주로 편성된 음악인데요. 오늘

들으실 대풍류는 연불부터 당하까지 연주하는 음악, 일명 연불풍류입니다. 지난날 해금의 명인 지영이가 경기 지역에서 연주되던 구두막, 무용반주 음악의 여러 음악을 기악곡으로 정립시켜서 대풍류란 이름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긴 연불부터 당하까지 들을 수 있는 대풍류, 민속악회 신하위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한 음악이었죠. 끝부분에서 굿거리 장단, 석장단을 마무리 가락으로 연주했습니다. 대풍류의 하나, 연불풍류 들으셨는데요. 민속악회 신하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연주자들이 주목되는데요. 피리의 김광복, 한상일, 송선원, 김재영, 대금의 최상화, 노종락, 이종화, 정현, 해금 연주의 최태현, 김종희, 김명관, 곽창희, 좌고의 박준호, 장구의 장덕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오늘 같은 날 이 음악 꼭 들어보는 게 좋겠죠. 우리 한글의 잠오를 순서대로 풀어내되 거기에 다양한 노랫말을 넣어서 재미있고 해학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래 국문뒤풀이입니다. 국문뒤풀이는 한글의 잠오가 오늘날처럼 확정된 이후의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대략 19세기 전후 무렵에 만들어진 곡 국문뒤풀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재했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하였구나. 가갸 거겨. 가위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한글의 잠오를 노래로 풀어냅니다. 국문뒤풀이 듣겠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기억부터 희읍까지 한글의 자모를 풀어서 노래했는데요. 국문 뒤풀이였습니다.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훈민정음 해례 본에 훈민정음의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해 놓았는데요. 세종이 서문을 썼고요. 글자 운용법을 담았고요. 집현전 학사들이 여기에 해설을 써놓았습니다. 우리 한글이 초중종성으로 되었고 글자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그 제자 원리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고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데요. 지금의 우리의 한글, 내가 쓰는 한글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한글날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날 한글로 된 아름다운 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게 저어라.
1: 한쌀물에
0: 한쌀물에
1: 도저히 빠지면
0: 도저히 빠지면
1: 우리는 죽는다.
0: 우리는 죽는다.
1: 거기 어디요?
0: 거기 어디요?
1: 너야라자 찾아.
0: 자 찾아.
1: 너야.

삼성 옥지 가고 봉선화를 따다가 도련님을 얼른 보고

0: 무세오이오.
1: 아, 아이.

저거 나를 못

0: 도련님이 그제야 말을 허되
1: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그리하여 나는 내일 내행 메시고 올라가라니 이를 장차 어째 쓰면 좋겠느냐.
2: 도련님 댁은 경사나 쓰구려. 아, 절도로 가자 하면 아니라 갈까 하고 미리 방파막이로 오시는구려. 옆일 종부라니 천리라도 따로 가고 말리라도 따로 가지요.
3: 아이고 저 말이 사람 뭐 아니 상할 말이로구나. 너를 데려가게 생겼으면 이리 하겠느냐. 네 아이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하니 미장된 아이가 부목을 따라와 기생작처 보였단 소문이 원근에 남겨오면 장가도 못 가고 사당 참여도 못하고 노령으로 늙는다 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후기를 둘 수밖에 수가 없다.
2: 후기라니? 아니 그럼 이별하자는 말씀이요?
1: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당분간은 너와 나와 갈려 있을 수밖에 수가 없다.
0: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여쁜 얼굴이 붉으라 푸라 허여지며 이별을 쳐들을 내는디 바람!

0: 이거.
1: 아,

나요. 공연은 사람을 살자 살자.

그러고는 아무 물색은 모르고 가만히 앉아 들으니 울음소리가 나거늘. 아이고, 저것들 벌써부터 사랑 싸머네 그리야. 사랑 싸만 줄만 알고 싼 말로 나오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어머니 나와.

0: 이러지요. 이 봉별을 투자하세요. 이왕에 가실 때면 주장에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양날까지 마저 죽여 삼십 꼬아줘 죽여 땅에 붙고 가는 가지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양바로 자세우고 몇 개를 세세를 망치려고
1: 도련님 기가 막혀.
2: 여보소 장모 좋은 수 있네.

0: 순양만 달아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여요 배양시여, 신주는 내여 내 도포 소매 안에 모시고 춘향이를 여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여요 안에 춘향에 타고 간다 헐라든가.
1: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직

길 조부라 왔으니 늙소방을 따로

0: 들어 춘향과 돌격님 단둘이 앉어.
1: 아나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마른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본 듯이 이기네요. 보아라.
0: 애써 돌연진 치환받어 여자 음영신 불만 치환빛과 같사오니 수백

0: 오도는 뭐냐 사람은 오도는 볼 수가 없네
1: 도련이 어허 도련이 큰일 났소 행차 떠나시며 도련님을 찾사기로 먼저 떠나서 또 아래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하는 것이 날이 떠나다 잘 간다 이것이 분명 이별이게 위행도 모의 별을 이리 뼈가 녹도록 흔단 말씀이요 어서 가옵시다
0: 도련님이 할 일 없어 올라앉으며

자기 정막 쥐어 들고 체질 톡 저돌려서니 피우같이 가는 말이 정상 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 돌아가니 정상에 꿀들 원하 작은 기름 그 동이라 초냥이

넘어가니 소냥이 그 자리에

0: 그때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디 서울 자학골사는 변 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났는디 여러 고를 살았기로 재물 먹기 수가 안 하고 호세 가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간신히 서들어 남원 부사하였겠다 하루는 신현 하인 대령하야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디 신현 절차가 꼭 이렇겠다
1: 신현 마주 내려온다 신현 마주 내려올 때 불륜빛이 참이 좋다 안세금의 환자창 때활개쩍 벌려 등하고 효람 닮아 둥둥 그렇게 세었다 큰 사정 정창옷 제 집이다 힘을

너를 주어 돌려지 따르다 남대문 박성 나서 자 우산 쳐 바라봐 파란 춘성 바라방차 버들이 부릇 부릇 백사동작을 부근 너 승방구를 지내요 남타령 보기에 넘어 천읍에가 중하오고 이튿날 발림을제 병방인사 치리바라 애월방군 주어대죠 옥간자진 사당줄 앞을 접어빼어 쓰고 재물읍에 금파방군 어이 집신해봉 부척에 할당근을 바쳐서 진남항납자랑 절주 진자주 대못 뛰어 저녁 빼빛

마루를 타고 심지어다 바보야 내 말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 말고 정말 손에다 힘을 주어 양옆이 지구장체 바상을 우러러 보며 벌어졌거라 저러섰다 신영급 창고 동보소 기쁘고 길 잘 긁고 예쁘고 말 잘하고 영리한 천업장 석성망그 대무관자 인사 당구를 달았어 가는 양태 평보리 갑사가 끈을 늦게 달어 한 옆쪽에 비석 쓰고 보리 소주 방패 철육 철육 자락을 각기 접어 뒤로 자차를 잡아 비단 쌈지 전주머니 은장도 비석 차고 살아 도신을 언제 신고 저룸자주 양육 초록단님을 잡아내고 정상주 거쳐 잡고 활개월월 총총을 흔들어 대락이 높아지 마라 금비나장거 동보소 통영가세다 힘기고 고광자들 그방울 차일산에 갈라서서 에이지루어 이놈저놈 개양거라 풍인안사 천결림 마상비 급부지로다 충청강도를 지내어 전라가면 들어가 상전 연병오고 이튿날 발행을 제 도구바우 임시술소 호기게 내려올 때 우리 정당동원이 망가둥이 달아왔다 정동욱이 방예며 인물을 차지 호장이라 호적차지 장경빛과 수잘로너 토소원 병서질서 토조일성 장형방 옹이하여

개대형 보고 60명 굴로 사령 두둘러 들어섰대. 이러기 소리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한 장 척결리 쌍쌍이 들어서 가진 육.

0: 사령예 좌우차비를 썩금치 못한단 말이야. 척척바위에 하마부이상 이릇장 군들한 듯 객사이에 연명하고 동원이에 자기여여 백퍼소
1: 자기처 하신 후에 사명수 운안받고 형수군관 임례받고 육방하인 현신 후에 도임상 물리치고 자고 나니 제3일이 되었구나. 호장이 기생점거로 하고 영창 앞에 기한을 펼쳐놓고 차례로 불어난 뒤 사또 마음이 급해요. 자주 불러드리라. 영을 내려놓으니 호장이 멋이 있어 늑자 화두로 부르는데

0: 자유왕이 금양이 왔느냐
1: 예등대허였소
0: 남담지상의 봄바람 헐지향지 피어지 왔느냐
1: 예등대허였소

0: 금나이
1: 예등에 어렸소
0: 진주 명주 찰랑마다 지일보배 산호주가 왔느냐
1: 예등에 어렸소

인야의 준색은 다 지나가고 황불단풍이 다시 돌아오는 아예 어지와 자자 좋다.

아이바디오 자는 자 문칠성판이래니 옛날로 인하신 말상은 소건소담으로 알아를 왔더니 그 맑은 일당도 하얗 우리도 백년을 다진도록 내가 어이 살 거라 해 지와.

산천을 바다를 보니 운물 난장 가영 동선 사방을 알 수 없다 누나 영자님이여 세노와 부하라 평양의 대동강이 어둠에도

산동간나고 깃발은 찢어져 환고양할지 검은 머리여 몰도 몰아야 죽는 자

저기 우리도 세상에 인상이다구 생겨났다가 강호여 복중장사를 내가 오이 할 거라

날에 잘 쐬는 기술자다 무리 무리 감도다 들고 야생은 창망한데 갈 길조차 흔히하군 때는 마참 어느 때뇨

영상에 두 절이 울고 장파농님의 갈매기 울고 원정간상에 잔나비 해바란 소리 가뜩아 나의 신난 한중에 서부강남 얘기 더기는 옹성으로 짝을

다잔다 아루라치마 자자 좋다 히히 오거이야 동거이야 치마 자자 좋다 강화여흐리 하였다고 하여도 빈물을 받아가지고 지구선만 돌아가느라 지와자자 좋다 이해 어거야 동거야 지와자

어,

통선은 그

사리에 간 곳이여고 무심은 객차 떠나

엄마 아하

아, 더, 어, 어.

0: 고향 생각 저리절로 만난다.
1: 아, 저

0: 사랑
1: 우리 사랑

다시 보러 오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0: 이맘때 경북 안동이나 문경, 전북 임실 같은 곳을 찾아가 보면요, 산과 들이 단풍으로 물들기 전 그 연보랏빛 꽃들이 먼저 산자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개미추입니다. 개미추는 한 송이만 뚝 떼어놓고 보면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한 들꽃에 불과한데요. 수많은 꽃송이가 온 산자락에 한꺼번에 피어날 때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면 개미추 줄기들은 한 방향으로 물결치듯 일렁이는데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연보랏빛 안개가 산 등성이에 내려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장관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볼 때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이 있으실 텐데요.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면 오늘은 좀 더 다정하게 손을 꼭 잡아주시고, 혹여 곁에 없다면 꽃잎에 실어 애틋한 안부를 띄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아직 그런 인연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올 가을 마음 기대어 쉴 수 있는 따뜻한 인연 하나가 꼭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단가 운담 풍경입니다. 소리의 장서윤입니다.
1: 운담 풍경.

청국사

오늘의 첫 곡 단가 운담 풍경이었습니다. 소리의 장서윤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연보랏빛꽃 개미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빨갛고 노란 단풍이 오기 직전 온 들판을 뒤덮은 그 은은한 보랏빛 물결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으면요. 화려한 것들보다 이렇게 소박하고 묵묵한 꽃들이 마음에 훨씬 더 깊은 잔상을 남긴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한 송이만 보면 참 가냘프고 연약한데 서로가 어깨를 맞대고 무리를 이루어 세찬 가을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흔들리면서 제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크,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살면서 예쁜 꽃을 보았을 때 아, 참 좋다 하면서 혼자 느끼는 것도 좋지만요. 이 꽃을 그 사람과 함께 보면 참 좋겠다 하고 문득 떠올릴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이 또한 가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 낭만적인 장면입니다.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된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고운 숨결을 해설과 함께 만나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매주 토요일 사색의 길을 열어주는 인문학 코너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까지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금산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오늘을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선별한 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4 새 음원 시리즈 윤지현 가야금 병창 앨범 가운데서 판소리 흥보가의 논대목인 제비점고부터 제비노정기까지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스스로 타면서 동시에 노래를 함께 얹어 부르는 독특하고 멋스러운 갈래입니다. 악기를 짚어내는 손길과 목소리가 한 몸처럼 어우러져야 하기에 연주자의 공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들으실 제비점고는 다리를 고쳐준 은혜를 갚기 위해 강남의 제비가 저들의 왕에게 흥보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제비 노정기는 보은표 박씨를 물고 제비가 중국 땅을 거쳐 흥보의 집으로 날아오는 여정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재미있고 친숙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가야금과 소리로 들려줄 주인공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사단법인 가야금 병창 보존회 회원으로 맥을 잇고 있는 윤지현 연주자입니다. 자, 그럼 가야금의 경쾌한 뜻김과 구성진 노랫가락이 어우러지는 흥보가의 유쾌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윤지현의 가야금 병창, 김태영의 장단으로 감상합니다. 흥보가 중 제비점고에서 제비노정기까지 들려드립니다.
1: 그때여 강남 제비왕이 갖고 나갔던 제비 점고를 허겄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넘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자한 그날 하루 난 흥고 제비 보은표 박십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보며 나오겠다.

윤지현의 가야금 병창, 김태영의 장단으로 흥보가중 제비점고부터 제비노정기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다음 이 시간에도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 담긴 의미 있는 우리 음악 한 곡을 꺼내 듣겠습니다. 이어서 중광지곡 중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들려드립니다. 비파 연주의 박주희, 생황 연주의 위재영, 장구 연주의 김웅식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중광지곡 중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듣고 오셨습니다. 비파의 박주희, 생황의 위재영, 장구의 김웅식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침대에 눕자마자 머리가 베개에 닿기도 전에 스르륵 잠드는 분들 있으시죠? 나는 눕기만 하면 바로 자니까 정말 꿀잠을 자는 거야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1, 2분 만에 기절하듯 잠자는 습관, 과연 정말 건강하게 잘 자고 있다는 뜻일까요? 정답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입니다. 건강한 성인이 잠자리에 들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기까지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매일 밤 눕자마자 채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잠이 든다면 그것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피로와 수면 부족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다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깨어있는 상태를 도저히 버티지 못할 만큼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뜻이죠.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빨리 잠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서 낮 동안 머리가 멍하다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두통이 있다면 수면의 질을 꼭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특히 밤에 7시간 또는 8시간을 잤는데도 낮에 차만 타면 졸음이 쏟아지거나 아침부터 커피를 연달아 마셔야 겨우 버티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일은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밝은 빛을 줄여줘야 뇌가 비로소 쉴 준비를 하고 자연스럽게 잠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잠은 얼마나 빨리 쓰러져 자느냐가 아니라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얼마나 정신이 맑고 개운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평시조 이몸이 전해드립니다.

평시조 이몸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김호성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경기 작가 평양가입니다. 소리의 이춘희입니다.

경기잡가 기인잡가 평양가였습니다. 소리의 이춘희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나누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조용한 사찰길을 마치 수행하듯 걷고 싶어지는데요. 절마당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 곳, 네, 해우소입니다. 최근 우리 사찰의 해우소 세 곳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전남 순천 서남사의 측간과 강원도 영월 보덕사의 해우소, 그리고 경남 합천 해인사 구기람 해우소입니다. 해우소는 단순히 몸을 비우는 공간을 넘어 스님들의 오랜 생활 규범과 수행 정신이 고스란히 깃든 소중한 생활 민속 유산인데요. 이번에 지정된 세 곳은 건립 시기가 지붕 상량 묵서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데다 10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처음 지어진 자리와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월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에, 해인사 구기람 해우소는 1910년에 지어졌고요. 서남사 측간 역시 적어도 192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100여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금까지도 현대식 시설로 바꾸지 않고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전통 방식의 옛 화장실이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인데요.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선조들의 지혜로운 건축과 삶의 흔적이 온전히 인정받게 된 셈입니다. 올 가을 남도 조계산 자락이나 영월의 깊은 숲길 혹은 가야산 해인사로 나들이를 가신다면 천천히 사찰 경내를 거닐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근심을 묵묵히 받아내준 해우소 앞에서 우리 마음속 무거운 짐들도 잠시 가볍게 털어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찰 해우소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소식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풍경소리 극하게 들려드리죠. 대금연주의 신주희입니다.

풍경 소리 극하게 들으셨습니다. 대금 연주의 신주희였습니다. 이어서 음악 그룹 나무의 넋풀이를 듣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의 넋을 달래고 평안히 보내드리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박병천 명인의 넋풀이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 그룹 나무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곡입니다.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떠난 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음악그룹 나무의 넋풀이 함께 듣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음악 그룹 나무의 연주였습니다. 넋풀이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이심전심인데요. 연주의 앙상블 더류입니다.

이심전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앙상블 더 류였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가을 축제도 하나둘 이어지고 산과 들도 슬슬 빛깔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날씨 좋죠. 먹을거리 풍성하죠. 어디론가 떠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런데 옛 사람들은 이 좋은 계절에 오히려 사람을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등불을 켜고 책을 펼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요. 오늘 만나볼 고사성어는 등화가친입니다. 등잔 등 불화 가할가 친할 친자를 쓰고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가을에 등불과 친해진다는 걸까요? 전기불이 없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겁니다. 여름밤은 덥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가까이 둬도 열기가 더해졌겠죠. 게다가 습하고 모기며 날벌레도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책 한 장 넘기기도 영 성가셨을 텐데 가을이 오면 달라집니다. 후텁지근한 기운은 가시고 해가 진 뒤에는 제법 서늘해집니다. 또 등불을 곁에 두고 앉아도 그 온기가 싫지 않은 밤이 찾아오죠. 바깥 활동이 끝난 뒤 조용히 책을 펼치기에 딱 좋은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등화가치는 당나라의 문장가 한유가 아들에게

0: 홍부를 고안하며 지은 시 부덕서 성남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시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을, 오래 내린 비가 개고 새로 서늘해진 기운이 들판 마을에 스며드니 등불을 차츰 가까이 할 만하고 책도 펼쳐 읽을 만하구나.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한유가 아들에게 왜 하필 이 가을 풍경을 보여주며 책을 권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국문소설 사시남정기 일부입니다. 소리의 소헌영입니다.
1: 사시남정기. 유연수와 사정옥이 혼인하다. 명나라 세종 황제 시절 북경순천에 유희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살았는데 성의 백표서를 지낸 유기의 후예였다. 유희는 학식이 뛰어나 예부상소벼슬에 있었다. 이때 엄숭이란 사람이 태학사 벼슬에 있었는데 유희와 마음이 맞지 않았다. 유희는 병이 났다고 하며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상소를 올렸다. 황제께서 그 상소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태자 소사란 직함을 내려 계속해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이후 유해는 비록 조정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명성만은 온 나라에 진동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부인 채씨와 화목하게 지냈다. 그에게는 우애가 지극한 누이 한 명이 있는데 두씨 가문에 시집을 갔다가 남편을 여의었다. 유희에게는 연수란 아들이 있는데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유희는 어린 아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엄하게 길렀다. 연수가 10살이 되자 글재주가 뛰어났고 품행이 단정했다. 유희는 그렇게 기특한 아들을 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연수는 15살에 과거에 급제했다. 감독관이 장원으로 뽑고 싶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3등으로 뽑았다. 황제께서 즉시 연수를 불러보시고는 한림편수 벼슬을 내리셨다. 연수는 황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 후 아직 자신의 학식이 부족하다고 하며 10년의 말미를 간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황제께서 그 뜻을 기특하게 여겨 허락하셨다. 성현의 글을 열심히 읽고 임금 섬기는 도리를 갖추어 20살이 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다. 유희 부자는 이러한 황제의 은혜에 지성으로 감사를 드렸다. 유한림이 과거에 급제한 후로 청혼하는 집안이 많았지만 한 곳도 마땅한 데가 없었다. 하루는 유소사가 누이인 부부인과 함께 한림의 혼사를 의논하다가 매파들을 불러 좋은 신부감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그중 한 늙은 매파는 유독 말을 하

0: 의 말이 그친 뒤 불쑥 입을 열었다. 노약께서 만일 부귀를 원하신다면 엄승상의 딸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굳이 용모와 덕성을 구하신다면 신성현에 사는 사급사댁의 처자만한 여자가 없사옵니다. 청컨대 두 곳중에서 대카소서 유소사가 말했다. 부귀는 애초에 바라는 바가 아니다. 어진 사람을 택하고자 한다. 사급사는 청렴하고 정직하여 대간벼슬로 있다가 귀향을 가면서 죽은 사람이다. 마땅한 혼처라고 생각하지만 그 딸의 착하고 악한 여부를 알지 못하겠노라매 파가 말했다. 소인의 사촌 아우가 그댁 종으로 있으면서 처자를 전여겨 길렀고 소인도 수년 전에 그 댁에 갔다가 본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처자의 나이 13살이라 한눈에 보아도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움을 알수 있었습니다.
1: 공문소설 사시남전기 1부였습니다. 소리의 소은영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은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말 등화가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유의 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을이니까 책 좀 읽어라 이 정도의 가벼운 권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한유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꽤 분명했습니다. 금이나 보석은 귀한 물건이지만 쓰다 보면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몸에 쌓아둔 학문은 내가 지니고 있는 한 남는다. 바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시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긴 비도 그쳤고 새로운 서늘함도 찾아왔으니 자, 이제 등불도 가까이 할 만하고 책도 펼칠 만하지 않느냐라며 아들에게 독서를 권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부모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다만 요즘 부모님처럼 휴대전화 그만 보고 책좀 봐라 이렇게 소리 지를 수는 없었으니 가을 날씨를 끌어와서 감성적으로 아들을 설득했던 셈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독서는 옛날과는 다르죠. 등잔 심지를 도둘 필요도 없고요. 또 두꺼운 책 한 권을 품에 끼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책을 펼쳐도 되고 전자책을 봐도 되고 궁금했던 분야의 책을 도서관에서 한권 빌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어려운 책이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 한 권, 또 여행을 앞두고 펼쳐보는 여행기, 오래 궁금했던 역사 이야기처럼 밖으로만 향하던 눈과 마음을 글자 속에,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것. 가을밤 책 한 권 펼쳐놓고 창문 너머 서늘한 바람을 느끼다 보면 1200년 전 한유가 바라봤던 그 가을밤과 우리의 가을밤이 잠깐이나마 겹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불과 가까워지는 계절, 책과 가까워지는 계절, 오늘의 고사성어 등화가친이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꼬꼬만냥 옛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김봉영, 연주의 그림입니다.

0: 괘씸한 달 당장 잡아오느라.
1: 예이.
2: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쿵쾅 쿵쾅.
1: 아이고 얘야 얘야 며느라가 네 방귀는 정녕 대단하구나.
3: 어쩔까.

꼬꼬마냥 옛 이야기였습니다. 소리의 김봉영, 연주의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던 오후 준비했는데요. 해금 연주의 꽃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옛날 이야기 하던 오후였습니다. 해금 연주의 꽃별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에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개미들은 먹이를 찾을 때 일정한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그냥 무작정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먹이를 찾으면 그때부터는 한눈 팔지 않고 먹이를 물고

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우리도 좀 헤매는 거 괜찮을 겁니다. 헤매고 있다는 건 어쩌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다만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잊으면 안 되겠죠.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가야금 연주자 박선주 그리고 피처링으로 치비가 노래했습니다. 구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먹이를 찾을 때는 이리저리 방황하던 개미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망설임 없이 곧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무언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무언가 찾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는다면 방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찾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 싶을 때가 있지만요. 잘 찾아내고 또 그것을 찾는 순간 마침표를 잘 찍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라디오 채널 부지직 부지직 부지직 이렇게 헤매시고 계신 건 아니죠? 이제 그만 헤매시고요. 개미의 마침표처럼 국악방송 창호에 드린 햇살에 쭉 정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창호에 드린 햇살 편안하고 쾌적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함께해 주시고 원하시는 신청곡이나 이야기 있다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신청곡 사연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 정가 보컬리스트 세 분입니다. 문현, 고상미, 홍현수 세 분의 목소리로 듣는 신황계사 함께 들어보죠.

누군가와 함께하고픈 마음이 담긴 두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신황계사,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죽어서라도 함께하길 바란다. 이런 아픈 마음을 그래도 좀 밝고 경쾌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풀어낸 음악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잔나비의 노래였습니다. Together 함께 들어봤죠. 자, 계속해서 데이빗 브누아와 디 엣지 프로젝트의 헐버트 아리랑 듣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의 최초 그 5선지 체보자는 바로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미국 선교사로 왔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부르는 아리랑의 흥미를 느껴서 체보를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리랑 악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데이빗 브누아가 작곡을 했고 디 엣지 프로젝트 외국인 미국 남부의 아카펠라 그룹인데요. 이분들이 부르는 아리랑은 어떤 느낌인지 같이 들어보실래요? 헐버트 아리랑입니다.

헐버트 아리랑 데이비 브누아와 디 엣지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반 록의 창시자. 최근에 또 신문 사회면에서도 이 전범선 씨 이름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전범선과 양반들. 지금은 전범선과 빼고 그냥 양반들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구운몽 함께 들어보죠.

0: 저도 SNS 이 양반들 팔로잉 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의 해방촌? 해방촌 그 길가에서 밴드가 라이브를 하던데요. 아, 그곳에서 모셨던 분들은 진짜 특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밴드의 라이브. 양반들의 굿몽 함께 들어봤어요. 자, 토요일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바닷가 마을은 평화와 안녕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더클것 같습니다. 바다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바다에서의 또 사건 사고도 많으니까. 그래서 동해안에는 별신굿이란 걸 하더라고요.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을 빌고 마을의 평화와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빌기 위해서 무당들을 모시고 대규모 굿을 벌이는 것인데요. 이 동해안 별신굿의 가장 처음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이 푸널이라고 합니다. 푸널이 장단에 맞춰서 무당들이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별신굿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 음악 함께 들어보죠. 동해안굿의 푸널이 들어봅니다.

영상을 찾아봤더니 징을 한 분이 연주하고 꽹과리를 두 분이 연주하고 장구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꽹과리 두 대가 아주 찰방찰방하니 연주를 하니까 진짜 정신 딱 들고 여기에다가 딱 집중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동양 별신굿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음악적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김정희의 여러분들의 연주와 소리로 동해안굿 푸너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던 락 밴드 마이 앤트 메리의 노래인데요. 내맘 같지 않던 그 시절. 밴드의 음악이지만 이 노래는 피아노와 목소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발라드인 건데요. 정순영 씨, 이 팀의 보컬리스트인데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의 내 맘 같지 않던 그 시절.

마이언트 메리의 내 마음 같지 않던 그 시절에 이어서 노을양의 나를 위한 아리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알람 소리에 하루의 일상을 떠올리며 고단하다 고단해 누워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노래였습니다. 보컬은 장명석 씨가 피처링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중앙가야스트라의 초코바를 물고 가는 소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졸업생들과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팀이죠. 가야금 오케스트라 중앙가야스트라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꽃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아쟁 앙상블 보잉의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 함께 들어봤습니다. 굿 음악인 건데요. 오늘 1부에서도 동해안 별신 굿 얘기하면서 꽹과리 연주, 직연주가 아주 특별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의 굿에서는 국악 타악기의 사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아쟁 앙상블을 위한 보잉 굿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를 배제하고 한 대의 소아쟁, 두 대의 대아쟁만으로 그 굿장단을 표현했다는 것이 아주 멋진 부분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속내관 와 계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역사 이야기로 우리를 웃겨주실지. 아, 진짜 역사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배꼽 잡고 웃는 시간도 드물 것 같아요. 아유, 속내관 갑자기 고마워지네요. 자, 고마운 마음과 함께 속내관 만나봅니다.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오늘도 쏙쏙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네, 10월 바쁘시죠?
1: 매일매일이 걸스데이죠.
0: 걸스데이? 네, 아, 걸에서 보내는 날들. 네.
1: 아, 요즘 아주 답사.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0: 그러니까 예. 우리도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이제 덕수궁 가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 우리가.
0: 덕수궁 차례입니다. 예. 자, 지난 시간부터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3주년 특집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1: 3년이 됐어요.
0: 3년이
1: 이게 말이 됩니까?
0: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3년이죠.
0: 네.
1: 그러니까 그냥 매달 4번 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평균 한 50회 정도.
0: 그렇고.
1: 3년이니까 150회.
0: 우와.
1: 오늘이

0: 151회. 야, 그리고 싱크 제가 준비한 그 음성 파일만 617개.
1: 우와.
0: 뭐 거의 책 한 권, 책두 권입니다, 거의.
1: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음원 파일들인데,
0: 그렇죠?
1: 음성 파일들인데 그걸 617개나 송대관이 만들었다는 건 진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몰랐으니까.
1: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0: 이게 2023년 9월 27일서부터 시작을 네. 했잖아요.
1: 네.
0: 작년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2024년 3월 6일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봤어요.
1: 한 6개월
0: 정도,
1: 그렇죠? 네, 빠르게 한번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0: 그렇죠. 뭐 궁궐 이야기도 하고 또 노량 당시 노량이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이순신 이야기도 했고 명품 배우 이야기도 했고 또 그 추석 특집으로 왕릉 이야기도 했고.
1: 어 재밌었어요.
0: 또 네. 미스터 션샤인 3.1절 이야기도 했죠. 특집.
1: 거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되짚어봤고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4년 3월 중순부터는
1: 네.
0: 세계사 속 한국사, 한국사 속 세계사, 일명 그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1: 와.
0: 그 프로그램 그 방송을 했죠. 그 내용을
1: 그때 우리가 디리띠띠띠리띠띠띠까지 또 입으로 해가면서 재밌게 알아봤는데요. 이건 진짜 송대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쵸,
1: 한국사와 그 당시의 세계사. 시간대가 같은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졌는지를 알려줬잖아요.
0: 그리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1: 맞아요.
0: 그게 제가 이제 늘 세계사 책을 쓸 때 내시복을 입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이야기들과 함께 이제 제가 썰을 풀었죠.
1: 와, 다시 예.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게 그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송대관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을 거 아니에요. 내관복을 입고 있으니까.
0: 어우,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예. 지난 10년 동안 갑자기 높아졌어요.
1: 오.
0: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는 BTS급으로 취급해 주더라고요. 저는
1: 처음에는 두 사람 그냥 누군가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개성 넘치다
0: 중국
1: 이 정도인데.
0: 사람인가 막 그랬는데 오. 지금은 뭐 거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1: 네.
0: 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1: 와,
0: 외국인들이
1: 예. 야, 게다가 또 덕분에 우리가 영어 공부도 했잖아요.
0: 야, 그게 또 제가 또 외화, 일명 외화죠. 그 외국 영화나 드라마의 또 부분을 제가 편집을 해봤잖아요.
1: 맞아요.
0: 영어가 들리는 기적을 우리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1: 아, 송대관이 짚어주는 그 임팩트 넘치는 단어들만 잘 알아도
0: 그렇죠.
1: 외화 속 장면인데 눈앞에 촥 그려지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막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현대사잖아요.
1: 예.
0: 한국으로 치면.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이 두 개였어요. 첫 번째가 IMF 외환 위기.
1: 아.
0: 두 번째가 한국 전쟁이었죠.
1: 우와.
0: 근데 보면은 IMF 외환 위기도 외국 돈이 부족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었고.
1: 그렇고.
0: 한국 전쟁도 국제전이었잖아요. UN이 참관했으니까.
1: 네.
0: 예. 다 이제 세계사랑 관계가 있고요.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 잘 보면 네.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우리 외교권이.
1: 아, 그렇죠.
0: 불사득이야.
1: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외교잖아요, 외교.
1: 와.
0: 예. 세계사랑 관계가 있죠.
1: 네.
0: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세종대왕 즉위식 때도 이슬람 상인들이 초대를 받았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리고 고려도 사실 코리아가 고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 국악 방송 가면 나오는 처형무. 예, 처형무도 뭐 처형 역시도 외국인이에요.
1: 네.
0: 흑인이죠, 흑인.
1: 네.
0: 예. 그리고 임진왜란 역시도 한중일의 국제전이었죠.
1: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진짜 세계사 속의 한국사가 그리고 한국사 속에 연결된 세계사의 모습들이 다 있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동서 문명의 교류의 시작이 사실 몽골의 활약이었거든요.
1: 예.
0: 몽골이 이제 사실 서양과 동양을 이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 뒤로 서양과 몽골이 아주 관계가 깊어졌고요.
1: 그리고
0: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도 우리가 그 여러분 소현세자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1: 예.
0: 그 중국으로 청나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를 만나잖아요.
1: 아담쉘.
0: 아담쉘.
1: 와, 나 야, 이름을 기억하네.
0: 이름 기억해.
1: 저 제대로 배운 거 맞네요.
0: 맞네요. 그 독일 신부 아담쉘을 만나잖아요. 거기
1: 예.
0: 천주교를 또 배워요.
1: 예.
0: 또 그거에 심취해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소현세자가 한국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조선에 오자마자 갑자기 죽는데
1: 의문의 죽음.
0: 의문의 죽음.
1: 네.
0: 죽지만 않았으면 어쩌면 우린 그때 선교 그 서양 그 천주교를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1: 어.
0: 그가 왕이 됐다면.
1: 예. 예.
0: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드라마 장면 중에서 꽃들의 전쟁이라고.
1: 꽃들의 전쟁.
0: 네, JTBC 드라마예요.
1: 와.
0: 이게 이제 인조가 이덕화 선생님.

0: 말모바 이덕환 선생님이신데 예, 그 천 이제 서양 청 청나라 볼모로 끌려갔다가 8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소현 제사가 그 천주교를 이해 못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원망스러웠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 인조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뭐야,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1: 그러네.
0: 예,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장면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1: 네, 드라마 꽃들의 전쟁 속 천주교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는 인조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2: 하늘에 사는 왕이 누굴 말하는 것이냐? 하늘에도 왕이 있다면서?
3: 세속의 왕이 아니라 하느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2: 뭐? 하느님?
3: 그분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 천주교를 믿으면 그 사람의 신하가 된다는 거냐?
3: 그런 게 아니었고.
2: 이 말은 이 나라에 또 하나의 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
1: 인조 입장에서는 진짜 가당치 않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옛날부터 계속 서양과 뭔가 접촉을 해왔다, 우리가.
1: 연결되어 있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4년 4월부터 우리는 그 동네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1: 와,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
0: 이거 재밌었어.
1: 이것도 실생활에 누구 만나면 아는 척 많이 했죠.
0: 많이
1: 이 동네
0: 했죠.
1: 염창동. 왜 염창동인 줄 알아? 소금 창고가 있던 곳이잖아. 염창 이러면서.
0: 창자가 창고할 때 창자잖아요.
1: 네.
0: 그 평창동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1: 평창동도 창고 있던
0: 곳이에요? 그죠, 창고죠. 예, 창고가 있었죠 옛날에. 그거 말고도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그 태종 임금님의 둘째 딸, 네, 작은 공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작은 공주가 살았던 곳이 소공동이죠.
1: 우와.
0: 지금의 소공동. 압구정동은 뭐 그 유명한
1: 한 명의
0: 호가 압구정이었죠.
1: 네. 네,
0: 그 압구정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옛날에 그 묵을 많이 제조했던 공장이 있던 곳이 묵동이고 지금의.
1: 아, 진짜요? 네. 진짜 1차원적이네.
0: 되게 1차원적이죠.
1: 네.
0: 그리고 지금 서울역 있잖아요.
1: 네.
0: 서울역의 서쪽에 서부역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곳이 있어요.
1: 네, 지금 그쪽이... KTX 타는 분들 다 그쪽으로,
0: 네, 그쪽으로 타죠.
1: 차 내려서 이렇게
0: 맞아요,
1: 서울역
0: 맞아요.
1: 들어가잖아요.
0: 네, 지금 송기정 기념관이 있는 그쪽이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2가거든요.
1: 왜 만리동이에요?
0: 만리동이 바로 그 세종 때 학자죠. 그 청백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최만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살았어요.
1: 우와.
0: 최만리. 근데 최만리가 정말 이 청백리가 청백이 그 청이 말글청자에다가 백백지잖아요.
1: 예.
0: 그리고 관리할 때 리자고.
1: 와.
0: 청백리의 상징이 바로 최만리거든요.
1: 맑고 깨끗한 관리라는 뜻이겠네요.
0: 그렇죠. 예. 와. 그 세종이 정말 아꼈던 신하였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세종의 한글 창제를 정말 반대했던 분이 바로 최만리였다 당시에.
1: 네.
0: 근데 결국 세종에 의해서 잘립니다. 잘리는데 잘려도 끝까지 세종을 원망하지 않았고.
1: 아이고.
0: 세종 역시도 그를 계속 존경했던 정말 대단한 분이지. 바로 최만리였다.
1: 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만리동 주민분들
0: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보니까 어제가 한글날이었네요.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렇죠.
1: 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0: 성능을
1: 느끼는 사교육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소격동 듣죠.

0: 아이유의 노래 소격동 듣고 왔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소격동 주민 여러분도 아 그럼 소격동이 뭔지 얘기해주고 노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생각하실 네. 거잖아요.
1: 이 소격동이 옛날에 소격소라고 네. 그 조선시대 왕실이 오. 이제 그 안녕을 비는 무당들이 네. 이렇게 점도 치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0: 아 그, 진짜요? 네,
1: 그걸 이제 중종 시절에 이제 뭐 혁파해야 된다 조광조가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곳인데 그 소격소가 있는 곳이 바로 소격동이었다.
0: 이야 그런 의미였군요. 네. 아이유는 이 사실을 알까요?
1: 자 어쨌든 그 제가 그 어제가 또 한글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예에서 잘렸잖아요 최만리가
0: 아 우리가 네. 그 얘기했었죠
1: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독백 장면이 나와요 드라마 대왕 세종에 네. 제가 그 장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대왕 세종 속 장면입니다 물러나는 최만리의 독백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2: 허나 소신은 끝내 당신이 만든 문자 그 문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헌신만은 인정합니다. 설령 후대와 또한 역사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 그리 판단한다 해도 오늘의 저는 당신께 집니다. 육신이 무너지고 종당의 눈을 잃을 지경까지 내몰리면서도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당신. 이 나라 조선에 대한 당신의 그 헌신에 지는 것입니다.
0: 세종대왕 속 물러나는 최만리의 독백 장면 세종을 탓하지 않는 모습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4년 5월부터는 화성행궁 복원 기념 특집 방송을 했어요.
0: 아 맞다.
1: 야 이거 진짜 긴 이게
0: 처음에는 그냥 복원 기념이라서 한번 했어요. 짚어줘야지 이랬는데 완전 제대로 짚었죠.
1: 아 이거 대하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어 버렸죠. 정조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순조로 이어지고 이어지다 나중에는 고종.
0: 누가?
1: 나중에는 그 국권

0: 야, 순종까지 갔으니까
1: 와.
0: 조선 후기 무려 130년의 역사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1: 저는 그러고 그이 특집 할때 쏭례관의 진면목을 알았잖아요. 쿡
0: 어떤
1: 찌르면 나온다. 좀더 할까? 이러면 팍팍팍팍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긴 특집이 가능했던 거고요.
0: 그렇죠.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수원 화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1: 예.
0: 1989년이에요.
1: 오호.
0: 그때 수원 행궁이 일제강점기 때 사라집니다.
1: 예.
0: 근데 그때 시민들이, 수원 시민들이 이거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민원으로.
1: 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때 해설됐던 것을
0: 그렇죠.
1: 1989년에 이거
0: 해야
1: 다시 되살려면
0: 된다.
1: 돼야 된다라는
0: 예.
1: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0: 그렇게 30년 동안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2024년 4월 24일 날 완전 복원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문화유산이 된 거죠. 근데 보면 이게 진짜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보다 값진 선물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1: 그러니까요.
0: 지금은 이제 막 완성된,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 느낌도 나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 그거 자체가 이렇게 다시 만든 것 자체가 역사가 되는
0: 역사가 되는 거죠.
1: 거예요.
0: 예. 자, 근데 이 수원 화성도 이 200년 전에 정조가 만들 때 반대가 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조선시대 정조가 정치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경제 수도를 이 수원 화성으로 정하려고 했어요.
1: 우와.
0: 경제적 수도를. 근데 당시에 이제 기득권들이죠. 엄청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1: 나 한양에 사는데
0: 사는데 한양 딱
1: 나한테서 멀어지는 걸
0: 떨어진다.
1: 누가 좋아하겠어요?
0: 당연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큰 도시들이 큰 나라들 있잖아요.
1: 예.
0: 예를 들어가지고 그 호주,
1: 호주.
0: 정치 수도가 캔버라요. 캔버라.
1: 여기
0: 우리
1: 수도가
0: 수도
1: 캔버라인
0: 캔버라죠.
1: 거죠?
0: 그리고
1: 네.
0: 우리가 아는
1: 시드니가
0: 시드니는
1: 아니죠.
0: 아니에요.
1: 네.
0: 시드니는 경제 중심 도시죠.
1: 오.
0: 캐나다 역시도 수도는 오타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 오타와.
0: 토론토는 경제 수도죠.
1: 예.
0: 미국 역시도 우리가 워싱턴이 수도지만 사실상 미국 경제 수도는 뉴욕이지 않습니까?
1: 오.
0: 야, 이거를
1: 우리도 어떻게 보면 행정 수도는 뭐
0: 지금 세종,
1: 세종시.
0: 그
1: 그리고
0: 정치
1: 뭐
0: 수도는 서울. 그렇게
1: 경제
0: 나눠지고 있잖아요,
1: 수도는 뭐
0: 지금.
1: 서울 뭐 이런
0: 예.
1: 식으로.
0: 근데 200년 전에 경제 수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1: 야,
0: 야,
1: 진짜 앞서
0: 정조가 진짜
1: 나갔네요.
0: 앞서 나간 거죠. 근데 또 준비를 해봤죠.
1: 와.
0: 그 이서진 씨가 왕으로 했던 그 드라마 이산, 이게 2007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되는.
1: 20년
0: 야,
1: 드라마네요.
0: 엊그제 이야기 같은데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자, 드라마 이산 속 장면입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2: 관아가 이전되면 백성들 또한 따라서 이주할 것이니 이들을 위한 터전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곳에 도성의 남쪽에서 통하는 신장로를 닦고 이곳 백성들뿐만 아니라 도성민들까지 이주시킬 것이네.
3: 전하, 지금 도성민들이라 하셨사옵니까?
2: 그렇네. 나는 이곳에 한양을 대체할 새로운 도읍을 건설할 것이니 말이야.
3: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전하, 새로운 도읍이라니요. 그리한다면 수백 년간 한양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렇겠지. 네, 바로 저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으려 일하는 것이니까. 난 이곳 수원에 성을 쌓고 이곳을 상업과 농업의 기반을 두루 갖춘 새로운 도읍으로 만들 것이네. 알겠는가? 이것이 내 아바마마의 묘소를 이곳 수원으로 옮길 까닭이네. 난 바로 이것을 거점으로 이 나라 조선의 개혁을 시작하려는 것이야.
1: 드라마 이산 속 정조가 수원 화성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 듣고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0: 야,
1: 개혁하기 참 힘든 것 같네요.
0: 아니, 여러분 보세요. 개자가
1: 네.
0: 개보수할 때 개자예요. 고칠 개자.
1: 네.
0: 혁자가 혁대할 때 혁자예요. 가죽 혁자.
1: 오.
0: 가죽을 베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1: 아,
0: 진짜.
1: 그러시구나.
0: 네. 자, 그리고 근데 잘 보면은 개혁의 결과가 나중에는 보편적인 상식이 됩니다,
1: 그래야
0: 시간이
1: 됩니다.
0: 지나면.
1: 예.
0: 네. 자, 이 정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1: 예.
0: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잖아요. 그리고 정조의 아들 순조 이야기도 했고, 그때 MBTI I
1: 아이.
0: 소양이 순조. 순조의 아들 또 효명세자 이야기 우리가 많이
1: 많이
0: 했어요.
1: 했죠.
0: 박보검, 우리를 오징어로 만들었죠. 예. 네.
1: 아하.
0: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역할로 나왔죠, 조선의
1: 그랬죠.
0: 마지막 희망. 그리고 이 박보검의 아들 이 헌종인데, 이 헌종이 그 꽃미남 왕이었죠, 조선시대. 그렇게
1: 오.
0: 잘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해품달에 김수현 씨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이 야사를 보면 이 헌종이 헌종의 러브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4: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랑하는 부인

0: 따로 있었는데 뭐
1: 아이고
0: 후궁을 어쨌든
1: 아이고 아이고
0: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가 해품달이었다.
1: 예
0: 근데 제가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웃긴 게 해품달 그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이제 이 헌종이 중전에게 이제 중전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1: 오호
0: 근데 가야금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 어렸을
1: 아하
0: 때그 기타 막 배워서 막 여자한테
1: 노래
0: 해주고 막
1: 한번 불러주고
0: 아,
1: 막
0: 해줬잖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가야금 치는 게.
1: 막상
0: 그래갖고 뭐
1: 해보니까
0: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 잘안 돼. 그러니까 막 야, 다른 악기 갖고 와. 악기가 꽂혀서 그래.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우리 네이시가 제가 한번 해보겠어 합니다. 네이시가
1: 오오
0: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1: 야,
0: 이게 너무
1: 내가 언제
0: 재밌어. 그
1: 배웠대요?
0: 장면이. 그 장면이. 제가 권장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이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1: 네,
0: 실제 역사가
1: 드라마
0: 아니라.
1: 해품달 속 장면입니다. 가야금을 배우는 헌종 어떤 모습인지 오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2: 연주 실력을 뽐내려면 속성으로 가르쳐줘야 할 것이다.
3: 최선을 다해 보겠사옵니다.
2: 무엇이든 빠르게 배우는 편이니 힘들이지 않을 것이다. 악기가 어찌 모양이란 말이냐? 어서 당장 다른 곳으로 갖고 오너라.
4: 하면 소신이 확인을 좀 해보겠사옵니다.

0: 악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사옵니다.
1: 가야금은 언제 배웠느냐?
0: 뭐 따로 배운 바는 없사옵고 그저 주상 전하께 오서 배우실 때 어깨 너머로 보아두었다가 심심풀이로 연습을 좀 해봤을 뿐이옵니다.
1: 심심풀이 돌아서 있으라.
2: 가끔씩 이렇게 사극에도 네.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3: 그렇습니다. 네, 요즘이 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 중간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예. 광복 특집도 했고.
2: 아 맞다.
3: 예, 또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추석 특집도 했고.
2: 우리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항상 이 그렇죠. 코너를 만들어 왔네요.
3: 그렇죠. 그때 이제 추석 특집으로 연천 경기도 연천 특집을 했었고요.
2: 예.
3: 그리고 이제 이 특집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고종 순종 이야기로 마무리를 줬는데.
2: 예.
3: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거 드라마를 찾냐면 북한 드라마도 제가 찾아가지고 관련된 거
2: 맞다.
3: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아. 예. 아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주권 상실 과정에서 을사늑약 과정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1979년에 북한에서도
2: 네.
3: 안중근 관련된 영화를 했던 거예요.
2: 우와.
3: 제목이 안중근 2등 방문을 쏟아. 2등 방문에 이제 이토이로 붐이죠.
2: 네.
3: 방문을 쏟아 그런 영화인데 야 그 영화에서 안중근 그러니까 이토이로 부미가 이제 친일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북한 배우들의 열연으로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예.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안중근 2등 방문을 쏟아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오디오입니다.
3: 그렇습니다.
2: 이토이로 부미가 대신들을 설득하는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4: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나 같은 조선 정세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조선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 일본과 운명을 같이 할 때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조선의 운명을 책임진 대신가 카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를 충고하는 바입니다.
2: 야 이렇게 우리 대신들을 설득했어요.
3: 설득했어요. 북한 분이.
2: 북한 분이야.
3: 아니 이토이로 부미가 북한 사투리를 쓰시네.
2: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국어 발음이 좋으시네요. 어허. 자 성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3: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예 고맙습니다.
2: 자 보내드리면서 창작 판소리 안중근 열사가 들으면서 저희 방송

0: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권진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1: 나라가 망할 것을 눈앞에 보게 되자 백성들은 분노하여 각지에서 일어나고 의병과 합세하여 외병에 대항하며 망국한을 참지 못한 의사들이 속출이라. 그때요 안중근은 평해도 출신으로 나이는 32세 혈기찬 청년이라. 을사오죠 정리철적 내국을 주역은 예간지사 분한 마음 내정으로 망명하여 삶이에 우거하며 천재 이루 기다릴제 조선을 삼켜놓고 안주까지 침략고조 일본 권용 이등 방문 활변에 온다 하니 망국 괴수로서 내 손으로 천치하여 자주롭는 국가의 머리세계 만방에 알리리라. 공지들과 공모하고 할빈에 잔입하여 이등방문 기다리니 일가이여 삼촌아 그때는 어느 땐고 6일 3년 10월 26일 초동의 아침바람 역두에 몰아칠지 일장기 벌보 특별열차 들어온다. 기세도 좋을 시고 이등방문 거동보소 도국대표 구두낙수 인사를 나눌 적에 로서와 호주병의 수탄경에 가소롭다. 저 죽을 줄 모르는지 노국대표 뒤를 따라 어깨를 죽여 올려 작은 키를 돋보이고 오만한 태도로서 아장아장 걸어온다. 이때가 아니한 군중 속에 뛰어나와 이등 앞으로 달려들어 이등 가슴에 권총을 들어대고 침략원용 이등 방문 역정놈 총받아라. 방아쇠를 당겨놓으니 쿵쾅 하는 권총 소리 이등 방문 적중하여 혼비백산 흩어진다. 안중근 대궐일상 호통치면 하는 말이 나는 대한 안중근이다. 내 놈을 죽여 한풍 꽂아 여기까지 내환노라. 또다시 총소리가 꽝꽝 연발하라. 이등이 피를 쏟고 벌벌 떨면 죽는구나. 안중근 거동봐라 군종을 난사한 후 태극기 펼쳐 들고 기운차게 휘두르며 대한만세 만세 만만세 목청이 터지도록 만세삼창 외치느니 환영적이 급변하 수라전이 되었구나. 노국현병 달려들어 안중근을 붙잡으니 안의사 허허 웃고 선선하게 하는 말이 내 할 일 다 했는데 무슨 한이 있겠는가. 일본의 침략 정책 만방에 규탄하고 대한의 자주독립 인정하기 바라노라. 이리하여 우리 의사 경찰에 인도되고 혹독한 고문 끝에 사형 선고받는구나. 초국을 생각하니 장탄 수심 절로 난다.

저의 장부와 세상에 처하이며 그 뜻이 그도다. 내가 영웅을 지으며 영웅의 때를 지으리라. 천하를 응시하며 그는 아래 업을 누릴고 동세가 점점 점하며 자기 의지가 뜨겁도다. 풍계의 한번 가미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지도적이든이여 어찌 즐겨 목숨을 비낄꼬 어찌에 이럴 줄을 헤아렸으랴. 사세가 고연하도다. 동포 동

이듬해 3월이라 26일이 되었구나. 안중근 우리 의사 맹주 한복 소복으로 성화를 품에 안고 형장으로 나아갈 때 침찰하고 퇴현함이 용이상이라. 기다리던 친동생을 마지막 상면할지 애절한 심사일이 형제 이별 슬펐구나. 안중근 우리 의사 우는 동생 품에 안고 장부지롱 죽을 만정 막으면 쇠아 같고 의사는 이태해도 기우는 구름 같다. 민족원수 죽여 충절을 다했거든 무엇은 하늘이오 누구를 훈망으랴. 너는 부대 공헌 배워 나라 부강지로 흘려

여서 동호 유서서 동생에게 전해주니 어머님께 보낸 유서 그거래 하였으되 불효 자식 중군이는 효도 한번 못해보고 자식의 한을 품고 슬하를 떠납니다. 가슴 속 쌓인 해포 어찌 나르리오. 전승에서 다시 묘셔 효도 봉양 허울이다. 안중근 우리 의사 동생과 연결하고 응? 여순감옥 형장 앞에 조연하게 서 있음에 일본 헌병 다가서면 묻는구나. 마지막 할 말은 없는가? 무슨 말이 있겠는가? 나의 거사는 오로지 동양 평화를 도모하려는 성의에서 나온 일이니 원컨대 오늘 임금의 일본 관원은 나의 심중을 이해하고 피하의 구별 없이 합심 협력하여 동양 평화 이루기를 절망기도 하노라. 안중근!

참고 어휴 눈을 감고 이슬로 사라지네 그지.

0: 게다가 이상한 문자까지.
1: 응? 이상한 문자? 그게 뭔데?
0: 너희들이 그래서
1: 그러다니? 뭘 그래? 그리고 시장엔 왜 온 건데?
0: 나도 그게 궁금해. 어? 저기 좀 봐! 줄이 왜 이렇게 길어?
2: 저기요! 혹시 우리랑 소리 못 보셨어요?

0: 저희 들어가면 안 되나요?
1: 아, 오픈런 때문에 안 됩니다. 좌판 깔고 있는 중입니다.
2: 여기서 누가 저희를 찾는단 말이에요.
3: 우리야! 소울이야!
1: 아, 오픈런 행사에서 우리 소리를 찾는 게 누굽니까?
3: 아유, 접니다. 제가 바로 우리 소리 앱입니다. 덩덕쿵.
0: 아니, 왜 시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3: 아이, 니들이 깔았다고 했잖아.
2: 스마트폰에 깔았지 시장에 깔았나?
3: 아이, 그나저나 덩덕쿵은 공짜인데 오픈런 필요 없는데.
4: 한 번의 터치로 손 안에 담으세요.
5: 우리 소리 앱 국악방송 덩덕쿵.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상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

있더라고요. 경기 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아름드리 나무도 털어끈만한 데서 나오고 아홉 층의 대도 한 줌의 흙이 쌓여서 이루어지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언젠가는 연약한 묘목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 비바람과 서리, 혹한을 모두 견뎌낸 그 고단한 인고의 세월을 못 보고 현재의 융성한 모습만 기억합니다. 오늘의 자신의 모습 또한 우리 기억에도 없는 아주 미미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 노자의 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자진난잎의 평롱을 연주한 음악 수룡음 롱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